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6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익산 주민이 전하는 익산 소식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가푼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저희가 둘이서 자주 예.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1: 아니, 원래 둘이었어요.
0: 아, 네. 네. 주 메인은? 네. 메인은 둘이다.
1: 아니,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0: 네, 농담이고요. 네.
1: 저희가 이제 녹음을 이제 하는데 요즘 5월이 조금 다들 바쁜 시기고
0: 맞아요,
1: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일정을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찌어찌 이렇게 틈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방송이긴 하지만 녹음은 5월에 한다는 거
0: 예,
1: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네. 네. 내가 메인이다 싶은 우리 팀원분들은 빨리빨리 녹음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1: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야 그러면 나도 한번 재미보라 하겠다고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0: 아, 네네.
1: 네, 합류할 수 있도록 예. 언제든지 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환영하는 바입니다.
1: 네,
0: 네, 네. 네. 한 달 지나가는 속도가 참 빠른데 5월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근데 날씨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점점 그 정말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0: 온난화로.
1: 고온 현상
0: 네네.
1: 온난화 때문에 그러긴 한데 또 비가 오면 약간
0: 예,
1: 기온이 내려가기도
0: 수도.
1: 하고
0: 네네네네.
1: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6월은 이미 초여름에 이제
0: 맞아요.
1: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씨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덥다.
1: 덥다.
0: 네. 덥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1부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1부에서는 익산 시민과 익산 시민,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소식을 또 모아서 6월에 알쓸 생정, 알면 쓸모 많은 생활 정보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룬 이제 축제와 골목 이야기들을 다룰 건데요. 관련해가지고 2부 수다는 만약에 내가 익산 골목 축제를 만든다면 내가 사는
1: 네네.
0: 지역에 골목 축제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좋습니다.
0: 네네.
1: 골목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0: 그러니까요. 그림 네. 부분이 있죠. 그런 이야기 앞으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1부 지금 익산은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알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 네,
0: 네. 6월의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요. 2026년 익산 서독축제 리뷰인데요.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 예, 제가 조금 네, 덧붙여 보겠습니다. 익산 서독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연휴 기간에 아주 반짝 잘했어요.
0: 네, 네네,
1: 잘했는데 아주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익산 서동축제는 작년과 다르게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신흥공원은 중앙체육공원에서 큰 길 건너서 있는 그 신흥저수지 앞을 신흥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 무대였던 금마의 서동공원에서 도심권인 우리 중앙체육공원으로 무대를 확 옮겼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신흥공원까지 이제 축제 영역을 넓힌 것이 이번 서동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얼마가 다녀갔다고 그래요?
0: 올해 축제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인 약 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0: 네.
1: 워낙 접근성이 좋았고.
0: 맞습니다.
1: 예전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서동축제 때 뭔가 활동을 제가 좀 했었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어야 되고
0: 맞아요.
1: 조금 그런 게 차를 놓고 가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찍 끝나야 되고 다양한 조금 그 제한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한 인원이 더 많아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야간 레이저쇼처럼 작년에 비해 야간 프로그램도 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볼거리가 많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네,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도심 퍼레이드 이렇게 시민들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서 좋았다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5월 방송에서 소동축제 소식을 미리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에는 축제 후기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 네네, 실제로, 후기를 한번.
0: 네네, 실제로 이제 축제장이 서동공원에서 도심권으로 옮겨져서 가까워졌다, 찾아가기 편해졌다 이런 점들을 좋게 꼽아주셨던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래왔지만은 멋진 또 백제무왕, 서동과 선화공주 퍼레이드 이런 것들 함께하면서 그렇죠. 또 역사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즐겨서 좋은 축제였던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또 어디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도 중앙체육공원에서 만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1: 예.
0: 네, 그래서 좋은 네 축제. 그 축제의 위치를 옮겼는데 더 관광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살짝 분위기는 중앙체육공원에서 봄에는 서동축제, 가을에는 국가축제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 저의 바람입니다.
0: 네,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가 됐으니까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디에서 서동축제가 펼쳐질지
1: 그렇죠.
0: 또. 네.
1: 그리고 또 마침 5월 1일이
0: 이제
1: 이 공휴일이 돼버렸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때가 금토일이 이렇게 되니까 또 축제를 찾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저도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봤었는데, 특히 야경도 괜찮았고, 네, 다양한 저는 먹거리 장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예, 먹거리 장터도 있고
0: 빠질 수 없죠.
1: 예,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그 공연들도 있었고 해서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이렇게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또 안내드릴게요. 아, 또 파크골프 소식인데 또 명진쌤이 또 안 계시네요. 네, 네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행복콜버스 이용 안내 소식입니다.
1: 아, 콜버스가 있나요?
0: 네, 저도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1: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파크골프 즐기는 분들께 도움이 될 교통 안내 소식입니다. 그 목천지구에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오산면
1: 네네,
0: 쪽.
1: 네.
0: 그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오산면 행복콜버스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 아하, 예.
0: 네. 오산면 행복콜버스는요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이라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제 정해진
1: 있는 게 아니라.
0: 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인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콜센터 예약 방식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버스라고 해요.
1: 아, 그래서 콜버스구나.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콜택시 말고 콜버스.
0: 맞습니다.
1: 아하, 예, 예.
0: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경유하는 정기 운행 시간은 오전 7시, 오전 8시 35분, 오후 4시, 오후 5시 40분 이렇게 하루 4번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1: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고.
0: 네네, 정기적으로 네. 파크골프장을 경유하는 정기 운행 시간입니다.
1: 네네.
0: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콜센터 예약을 통해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번호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콜센터 번호는 1533-3421번입니다.
1: 아.
0: 네, 1533-3421번입니다.
1: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하면 오늘 뭐 12시에 파크 골프장에 좀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콜버스가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0: 네네네.
1: 느낌인데
0: 노선에 도는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네. 네. 사실은 그 대중교통이 조금 이제 촘촘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1: 거기가 좀 외졌거든요.
0: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하루 4번 운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용하기 정말 편리해졌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말과 공휴일은 네네. 이용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콜센터 번호 1533-3421번 네, 문의하셔가지고 예약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이 콜하는 게 평일 위주로 아마 가능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1: 그렇죠. 배 타고 가야 됩니다.
0: 네. 아, 배 타고
1: 자가용 없으면.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네네. 그 망경강을 네. 배 타고 가면 아, 갈 수 있는데.
0: 어, 그러니까요.
1: 그러지 네. 않고는 조금 어려워요.
0: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네, 행복콜버스가 확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자세한 운행 경로와 시간은 익산시 놀이집에 게시된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도 한번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유, 근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많이 이용하는데
0: 맞아요.
1: 또 차량 운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콜 버스로 해가지고 뭐 시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하면 차량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주차 난도 나름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다음 안내가 슬기로운 치킨로드가 행사가 있네요.
0: 맞습니다. 5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습니다.
1: 예, 중앙동에 있는 슬기로운 치킨로드 6월 행사 안내를 조금 한다면 이 슬기로운 치킨로드가 사실은 예전에 문화예술의 거리.
0: 맞아요. 익산 문화예술의 예. 거리.
1: 그전에는 익산 영정통.
0: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 거기가 이제 치킨로드가 됐는데, 그 시절의 우리라는 부제가 붙은 것 같아요. 슬기로운 치킨로드 그 시절의 우리. 이런 행사가 6월에 이제 그 이어진다고 하는데.
0: 네, 5월에도 있었거든요.
1: 계속 한다는 거죠.
0: 5월에
1: 그러니까 6월까지
0: 한 번 주말에 5월에 한 번 했고 6월에도 주말에 한 번 해요. 5월 16일이랑 17일에 했었고요. 6월 13일과 14일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펼쳐지는 거거든요.
1: 그래서 6월에 이 방송을 일찍 들으시는 분들은 13, 14일에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냐
0: 네네.
1: 이런 지금 얘기인 거죠.
0: 네네,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네네.
0: 네네.
1: 그래서 이게 뉴트로 감성 체험형 축제라고 합니다.
0: 네, 맞아요. 예. 포스터도 보시면 약간 복고풍으로
1: 네, 복고풍인데 새로운 복고풍.
0: 네, 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1: 예.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치킨 로드 먹거리 콘텐츠, 버스킹, 그리고 댄스 같이 이제 거리 공연, 공방 체험과 플리마켓, 그리고 비밀 기록 탐험 RPG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조금 보충해야겠지만 한 가지 보면 공방 체험과 플리마켓이 추가가 되네요. 네,
0: 네네, 맞습니다.
1: 예, 이 플리마켓이 이게 벼룩시장.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예. 또 가서 또 재미난 물건을 발견하는 재미도
1: 네.
0: 있고요.
1: 예, 예.
0: 또 밤에 6월에 치킨로드 이쪽 가면 제가 작년에는 이 치킨로드 축제를 가봤는데 인파도 많고 더워요 또. 또 그럴 때
1: 예, 예.
0: 먹거리 또 부스에서 수박 화채 같은 거 만나면은 아주 시원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1: 거기 삼계탕 파는 데 있습니다.
0: 어, 맞습니다. 예. 맞아요.
1: 개땡땡에서
0: 맞아요,
1: 삼계탕을
0: 맞아요.
1: 팝니다. 예, 예.
0: 지금 치킨로드 쪽 그 치킨 브랜드나 입점에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다양해졌더라고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또 거기에서 치킨 맛보는 재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계탕 맛보는
1: 네네,
0: 재미,
1: 네네.
0: 그런 당뇨리 맛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네, 그리고 아까 문의 주셨던 비밀 기록 탐험 RPG는요. 문화예술의 거리, 그 치킨로드 곳곳의 단서를 따라서 사라진 중앙동의 기록을 복원하는 그런 체험 체험형 RPG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가끔 익산 축제에서 이런 RPG 게임을 많이 예, 하는데 예. 오, 참여하신 분들이 재밌다고 많이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서 이번에는 꼭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만 있죠. 13일에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되나.
0: 네네. 다들 모여요. 네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또 레트로 게임 미션, 뭐 자유기반 탑업도 함께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럴 네네.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 이제 이름도
0: 치킨 로드.
1: 슬기로운 치킨 로드.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익산이 치킨의 도시라는 점도 살리고 중앙동 골목의 옛 분위기도 함께 살린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네.
1: 그럼 익산이 왜 치킨의 거리, 치킨의 도시가 됐을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많이 키우니까.
0: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 아주 거대한 우리 치킨
0: 업체들
1: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치킨 업체의 본사가 네. 바로 이곳 익산에 있어요. 본사라기보다는 본 공장이라고
0: 네, 해야 되겠죠. H사가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길 이름도 H로고 H로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하면 치킨을 먹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0: 네네네. 네.
1: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익산에 이제 좀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김천이 김밥 축제를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1: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 상관이 원래 있었죠.
0: 어떤.
1: 그 김밥을 파는 김땡 천땡이라는 그 가게를 줄임말이 김천이에요.
0: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상관관계가 네. 있긴 하죠.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밥 축제를 했는데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익산도 치킨으로 대박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0: 그럼요. 예, 예. 그럼요.
1: 그래서 잘 이게 진짜 슬기로운 예, 치킨 로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하니까 그리고 또 구시장 남부시장 쪽에서도 치킨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 포차 축제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1: 아, 그렇군요. 그쪽은 또 이 시장 치킨
0: 맞아요.
1: 예, 시장 또 치킨 또 나름 맛있거든요.
0: 구역별로 예. 또 치킨 맛이 살짝 다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카레를 넣는지 안 넣는지
0: 네,
1: 뭐
0: 네,
1: 이런
0: 네,
1: 거.
0: 네, 네. 예, 그래서 예. 좀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났는데 또 익산 하면은 라면도 또 공장이 있는데
1: 그 S 라면이
0: 네네,
1: 있죠.
0: 네, S 예. 라면도 있고 H사도 라면을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1: 아, 그렇죠.
0: 네네,
1: H. 네, H는 좀 고가 라면이어 가지고
0: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중앙동 이 치킨 로드 쪽에 가 보면 라면 체험 부스가 있잖아요. 익산 아트 센터에.
1: 그렇죠.
0: 거기 보그라우스가 있는데
1: 거기가 이제 나만의 레시피
0: 맞아요
1: 이런
0: 맞아요
1: 거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함께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전에 전주에서 라디오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네. 익산에 왜 보그라우스가 있는 것이냐 왜 보그라우스가 네네. 있냐 연관관계가 예. 뭐가 있냐
1: 아, 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은 보글보글하는 그 복을입니다.
0: 네네네 예. 그래서 왜 라면 이런 레시피 체험 부스가 있냐 이래서 또 그것도 이야기 나온 김에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죠.
0: 네. 익산이 라면과 치킨.
1: 예, 네. 그 S 회사가 그 볶음면으로
0: 네.
1: 대박을 또 나가지고
0: 네, 매운
1: 예, 세계,
0: 거.
1: 예.
0: 맞습니다.
1: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다고 해요.
0: 맞아요. 네. 아, 맛있죠.
1: 저도 뭐 해외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있던 것 같아요.
0: 아, 마트에 네, 정말 예, 대단한 있습니다. 위상이네요.
1: 예.
0: 요즘에 또 올여름에는 또 냉면 육수에 그것을 함께 넣어 먹는 또 불닭 물냉면이 또 인기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거는 그렇게 파는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렇게
0: 제조해야 돼요.
1: 제조하는
0: 네.
1: 그 짜 빠구리
0: 네네, 비슷하게 그것처럼
1: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아하.
0: 저희가 물냉면 육수를 사가지고 볶음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 먹는 그게 또
1: 아,
0: 유행이라고 합니다.
1: 침이 고이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 네.
0: 네. 6월 13일과 6월 14일에 중앙동 치킨 로드 행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네. 저희 음악을
1: 하나 들어야죠.
0: 네. 한 곡 듣고 네. 와야 되겠죠. 네. 네.
1: 어떤 음악을 들지는 뭐 치킨에 대한 거를 들어야 되나?
0: 네네. 바삭바삭한 치킨이 네. 생각나는 음악으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방송은 익산 시민이 전하고 있는 익산 이야기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에서 네, 6월에 시민분들이 알면 좋을 쓸모 많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벌써 소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익산 신청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0: 네,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익산 신청사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청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1: 예.
0: 전에는 익산 시청을 가면은 그 민원을 보러 갔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솔직히 그 안에가 되게 낡긴 했었어요.
1: 그렇죠. 그 자체가 문화재급이지.
0: 네네. 예, 진짜 그 안에 무슨 무슨 과까지 예. 이제 찾아갈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가끔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보면 너무 낡긴 해서 좀 근무하시는 분도 불편하셨긴 했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1: 네네. 아주 말끔해졌죠.
0: 네네. 예. 신청사 가보셨나요, 선생님?
1: 저도 로비까지는 가봤습니다.
0: 어, 그렇죠. 가보셨죠.
1: 예. 아. 죄송합니다. 로비도 가봤고 사무실도 한번 가봤는데
0: 어, 그렇죠. 가보셨죠.
1: 사무실이 벽이 없어요.
0: 지금도
1: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벽 대신에 이렇게 그
0: 파티션?
1: 그 책꽂이 같은 이런 걸로 그렇죠. 임시 파티션 같이 해서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거나 뭐 실국이 뭐 통합되건 나뉘지건 하면 그 요구에 맞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0: 그러니까요.
1: 그것도 좀 나름대로는 좀 획기적이다는 생각은 했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왜 신청사 개청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사실 건물이 지어진 지는 작년에 지어졌어요.
0: 어, 네, 맞아요.
1: 그 앞에 이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쫙 이제
0: 맞아요.
1: 예전 청사를 보존했어도 물론 되었을 순 있겠으나 예전 청사가 아마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했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철거했죠.
1: 철거 다 하고 신청사와 앞에 딱 그 정원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개청식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정말 이제, 옛날에 그 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0: 맞아요.
1: 신청사로 딱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0: 거듭났죠.
1: 거듭났습니다.
0: 예. 맞아요. 개청식이 올해 있었죠.
1: 네네.
0: 저도 신청사를 가봤는데요. 말씀하신 정원이 꽃이 되게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특히 저는 예전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시청에 주차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1: 네네.
0: 지금은 지하 주차장까지 있어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잘 마련이 있어서 최근에 익산시청에 뭔가 일이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는 주차 공간 때문에 힘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해서 좋았던 것 같고
1: 네.
0: 또 1층에 카페 공간도 있잖아요. 로비에 전시도 약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행정 업무 보는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네,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끝났겠습니다. 5월 20일에요.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꽃다운 익산시민 플러스 대학 제2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1: 네네.
0: 네, 이 강연은 마음 챙김과 치유를 주제로 요즘 많이 사랑받고 계시죠.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 네, 시민들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1: 아, 이 스님과 신부님이 그 대담을 같이 하면서
0: 맞습니다. 네. 강연을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해 주시는 자리로 마련이 됐고요. 또 지난 5월 23일에는요. 신청사 또 야외 공연장에서 시청 파크 콘서트가 열려서요. 익산 시립 예술단 공연과 함께 가수 원슈타인 소코도모가 출연하는 공연도 함께 진행됐고, 네. 이 공연이나 이제 강연이 별도의 예매나 입장료는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1: 네.
0: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1: 익산
0: 또 마련이 됐습니다.
1: 예술단이 있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저는 거의 항상 시청은 뭐 민원 보고 여권 만들고 서류 떼러 가고 뭐 이렇게 항상 갔었는데.
1: 예. 아, 여권을 네. 만드셨어요?
0: 네, 여권은 이제.
1: 최근에?
0: 네. 그 말소 돼가지고 네네 네.
1: 아, 만기가 됐겠죠.
0: 네, 말소가 조금... 아니라 네 만기가 네. 돼서 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기가 돼서 또 네네. 아유, 네 근데 또 그 여권 발급료도 수수료가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1: 아 그런가요? 네, 수수료는 오, 제가 잘 몰랐습니다.
0: 그리고 예전에는 좀 욕심이 나가지고 권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네, 그냥 이제 기본 해주세요, 기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도장이 네 페이지가 네 찍을 곳이 너무 많아서 문제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예.
1: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두꺼운 걸로 하시지.
0: 아, 네 어떻게 될지 예. 몰라서 또 그렇긴 하네요.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사가 또 개청이 되면서 시민 행사나 공연 강연의 장소로 활용이 이제 되게 돼서. 네, 조금 더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이래서 자주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주 드나들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1: 그 공원도 좀 뭐 이렇게 산책하고
0: 맞아요.
1: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시민분들이 이제 편하게 찾아가고 문화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아마 잡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1: 소식, 다음 소식은
0: 네네 다음 소식도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네,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진짜 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예. 그런 분들 꼭 챙기셔야 할 생활 정보인데요. 이제 우리가 반려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동물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예, 등록을 해야 되나요?
0: 네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한 단속 지금까지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진신고 예.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 아, 이번 달까지네요.
0: 네네. 네. 이번 2월, 6월까지고요. 6월, 네. 이후 7월 1일부터는 또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네. 자진신고 기간을 줬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이러면서 그렇지. 네, 집중을 예. 단속하는 예. 기간이니까요. 네, 꼭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네, 네 대상이고요. 네, 반려
1: 어떻게 등록을 어떻게 지문을 찍나요?
0: 그 보통 이제 동물농장 네. 아침에 보시면 네. 이렇게 동물들이 잃어버리면 이렇게 내장칩을 스캔하잖아요. 네, 네. 네. 내장칩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 예. 아니면 외장형으로 목걸이처럼 이제 내장칩이 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 목걸이형으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1: 네,
0: 요거를 이제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시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에 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변경이나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가 되니까요. 네, 꼭 좀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견을 이제 새로 키우시거나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제 뭐 입양을 새로 하셔가지고 소유자 정보가 달라졌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변경 신고가 필요한데요. 변경 신고나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면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우리 강아지에게도 동물 등록증이라는 증이 이렇게 샥 나옵니다.
1: 아하.
0: 네. 그렇습니다.
1: 사진도 나오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쫙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는요, 국가 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시청에 방문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가 없어지거나 해도 또 쉽게 찾을 수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작년에 저희 서동축제 할 때 폭죽 소리에 놀라가지고 개가 도망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찾으셨나 모르겠어. 정말.
1: 찾았나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다면 뭐 쉽게 찾아줄 수 있지
0: 맞아요,
1: 않았을까.
0: 맞아요.
1: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네. 진짜 잃어버리면 그 찾을 길이 없어서 가족들이 막 발을 동동 막 그런 거를 저도 축제 때 막 네. 왕왕 보는데
1: 네. 이게 평소에는 뭐 굉장히 얌전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그런 놀라거나 하면. 어딘가로 있죠. 사라져버리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되는 경우들이 예,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동물 등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중요한 안전 장치이고 이제 반려견 잃어버렸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네, 한 번쯤 꼭 이 소식을 네.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1: 내장형도 편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뭐랄까요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네네네네.
1: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 그걸 더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하시긴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잃어버릴 일도 없고 예.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외장형으로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고 다음 소식 저희가 또 들어가 볼까요? 네.
1: 예.
0: 다음 소식은 익산 안심이 앱 사용 및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1: 아, 안심이 앱.
0: 네. 아. 알고 계셨나요? 안심이 앱?
1: 아니요, 안심을 먹어보긴 했는데.
0: 네네네.
1: 예, 안심이 앱은 제가.
0: 네네, 아, 처음이죠.
1: 처음입니다. 네. 네.
0: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더라고요.
1: 네, 그 말로 생각해보자면 뭔가 안심을 시켜주는.
0: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안전, 네, 뭐 용가, 네. 뭔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같죠?
1: 예, 예.
0: 네. 익산 안심이라는 이 앱의 그 공식 이름이고요. 이용 대상은 아, 아, 익산 네네네. 시민이고 익산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플입니다. 네, 이제 그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네. 실시간 기갓길 위치, 경로 이탈, 정상 귀가 정보를 등록된 보호자와 함께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요.
1: 아.
0: 또 위급 사항이 생겼을 때 위급 사항 버튼을 누르거나 핸드폰을 흔들면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되고 관제 요원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에 필요하면 경찰이나 소방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특히 이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0: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1: 좀,
0: 맞아요.
1: 예,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정상 귀가 정보나
0: 네네네네.
1: 이런 것들을
0: 네네네네.
1: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보호자,
0: 네네네.
1: 뭐 아기들은 뭐 부모님이 될 거고, 뭐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가 될 거고,
0: 맞습니다.
1: 뭐 이런 분들이
0: 네.
1: 잘 오시나 아니면 우리 아기 학원 갔다 잘 오나 뭐 이런 것도 예,
0: 네, 볼 수 있으니까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밤에도 뭐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도 산책을 한다든가 뭐 심야 네네.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이런 야간 이동도 좀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학생들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 밤길이 좀 무섭다 이렇게 걱정되는 시민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려견 칩 심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칩을 심을 수는 없으니까
0: 네, 스마트폰으로
1: 앱으로
0: 맞습니다.
1: 하면
0: 맞습니다.
1: 뭐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뭐 이렇게 흔들어서 핸드폰을 흔들면 위급 그 상황을 알릴 수도 있고 한다고
0: 네네네네.
1: 하니까
0: 네네네 맞아요.
1: 네,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0: 네네. 네. 그래서 뭐 설치는 간편해요.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 가져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앱을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특히 보호자 등록을 미리 해둬야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경로를 이탈했다든가 뭔가 위급상황에 핸드폰을 흔들거나 하면은 이제 보호자한테 그래야 서로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설치하고서 보호자 등록도 하시고 설정까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는 정말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오늘 이렇게 잘 소개를 저희가 해서 이 검색을 익산 안심이
0: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1: 익산 안심이로 네. 해서
0: 지금은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홍보가 여기서 네. 조금
1: 오늘
0: 저희가
1: 이제
0: 되면.
1: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또 많이 설치를 하시면 금방 네 설치자가 예, 많아지지 않을까
0: 네 그렇습니다.
1: 됩니다. 네.
0: 네네
1: 저희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네네 예, 예. 이렇다고 또 네. 일단은 말을 해두고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구독자는 일단 말을 해두고 네. 네 그래서 익산 식초 홈페이지 가보시면 익산 안심이 앱 사용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것도 상세히 또 적혀 있고 하니까요 활용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여름에 또 요긴하게 쓰이는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요렇게 해서 여섯 가지 소식 일부 지금 익사는 코너에서요 6월 알쓸생정 알면 쓸모 많은 생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사는 마쳤고요. 2부에서는 또 수다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1부에서 6월 알쓸 생정으로요. 서동축제 리뷰나 뭐 파크골프장 행복콜버스, 중앙동 슬기로운 치킨로드 행사, 뭐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 익산 안심이앱 소신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축제와 골목축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만약에 내가 익산 골목축제를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골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선생님이 더 익산의 골목에 대해서는 더잘 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1: 예. 근데
0: 그쵸.
1: 이제 골목이 많이 없어지기는 한것
0: 그쵸,
1: 같은데,
0: 그쵸. 한번 추억을 되살려서.
1: 근데 이제 골목이 없어진 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큰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가보면은 거의 골목길 같이 된 데도 있어요.
0: 맞아요.
1: 어렸을 때는 길이 막 넓어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이었던.
0: 우리 몸이 작았던 거겠죠, 저희
1: 그렇죠.
0: 몸이.
1: 네.
0: 네. 저도 예전에 다 커서 어린 데서 초등학교를 모교를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1: 이렇게 작았다고? 뭐
0: 네.
1: 이런.
0: 이렇게 계단이랑 복도가 좁았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익산 중앙동에 그 전북은행 사거리가 있어요.
0: 네네, 있죠.
1: 예. 그 사거리가 지금은 뭐 차들도 물론 교차는 하지만 거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데였습니다.
0: 왜 그랬을까요?
1: 거기가 제일 큰 사거리여가지고. 예.
0: 위험해서, 그렇구나.
1: 그게 이제 1977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길이 그 당시 이제 옛날 익산 이리역으로 가는 메인 도로였어요.
0: 그래서
1: 예,
0: 통행량이
1: 그래서
0: 많고.
1: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로 우리 그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0: 네네.
1: 신호에 따라서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하면요. 그 앞에 옛날 우리은행 건물 앞에서 30분간 벌 받고 서 있었어야 돼.
0: 진짜요?
1: 네.
0: 그 정도로
1: 제가 그걸
0: 주유.
1: 어떻게 할까요?
0: 서
1: 서,
0: 계셨다? 벌을 받고 서 계셨구나.
1: 예.
0: 얼마나 세워둡니까, 그 사람들이?
1: 30분 세워둡니다.
0: 아, 이제 힘들겠네. 가만히 서 있으려면 30분 동안.
1: 예.
0: 그렇구나. 그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구나, 거기가.
1: 그렇죠.
0: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0: 진짜로.
1: 길이 몇 발짝 걸으면 길 건널 수 있는데, 그거를
0: 그쵸.
1: 그렇게 했어?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0: 그때
1: 그때는
0: 당시에는.
1: 그랬습니다. 예. 예, 그때
0: 그렇구나.
1: 택시 기본 요금 230원.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0: 와,
1: 예.
0: 진짜 옛날이다. 그러면은 거기 중앙동 전북은행 사거리 말고 혹시 또 기억나는 골목이 또 있으실까요, 혹시?
1: 익산, 옛날 이리라고 한다면, 그, 백화점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네. 이도 백화점과 삼남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뉴타운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전 제일은행에서 뉴타운 백화점으로 가는 그 길이 제일 번화가였어요. 예. 거기가 살짝 오르막길인데, 보면 사람 머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0: 진짜 그 정도로요?
1: 예.
0: 와, 그렇구나.
1: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익산에 이리, 옛날 이리에 살았던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다니기가 막 어려웠던 곳인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골목이 아니라 제일 큰 대로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뭐 골목은 아니지만 조금 쇠락한
0: 그렇죠,
1: 그냥 예,
0: 그렇죠.
1: 길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이제 또한 세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1: 예. 그 길을 그 반대쪽으로 쭉 가면은 치킨 로드가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다들 아마 익산에서 번화가라고 하면은 그쪽 중앙동 쪽을 많이 꼽아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거기가 대한서림도 있었고, 만남의 광장처럼.
1: 대한서림은 지금도 있는
0: 네,
1: 것 같은데.
0: 네, 있어요. 지금도 예, 있어요. 근데 예, 예. 옛날에 그 제가 민간기록물 전시회를 네, 가니까 예, 예. 그 아까 그 거리 중앙동 거리가 사람 머리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1: 그 사진이 있었나요?
0: 네네네 대한서림에서 다들 약간 옛날 복고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잠자리 안경에 이제 반팔 와이셔츠 입고 사람들이 그렇죠. 책을 보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서점에 사람이 완전 바글바글한 그 맞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예. 거기가 그렇게 진짜 번화가였구나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장소겠다.
1: 거기가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역 4번 출구. 네.
0: 그런 느낌.
1: 그 무슨 제과였죠?
0: 어떤?
1: 거기에 항상 제과점.
0: 네 빵집 예, 있어야 되고 예. 맞아요.
1: 그렇듯이 1위에도 풍년 제과.
0: 맞아요.
1: 이제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그래서 골목하면. 이렇게 이제 익산에서 1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정말 옛날의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 익산이 이제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쪽 인구가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별로 오래 안 살았는데 그 기억이 나네.
0: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축제는 돌아보면 약간 치킨로드 쪽으로 많이 문화예술의 그쵸. 거리 쪽에서 예.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1: 그쪽은 예전에는 좀 어른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갔고
0: 전북은행 쪽
1: 지금 예 지금 치킨 로드 있는 쪽은 약간 이제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양복점 양장점이 그 길에 엄청 많았습니다.
0: 그렇구나. 예,
1: 그 옛날에는 기성 그
0: 복이
1: 옷이 복이 없었던 맞춤 양복을 하던 시절에는 그 동네 양복점이 되게 많았어요. 양장점도 그래서 엄마들 블라우스도 맞춰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농협 쪽 골목에는 지금도 좀 많이 있지만은 식당가.
0: 맞아요.
1: 무슨 회관.
0: 맞아. 예, 예.
1: 거기가 이제 그쪽이 되게 많았고 조금 더 가면 뭐 이제 술집들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좀 그 옷집과 뭐랄까 먹자 골목이었고 그 지금 말씀 제가 아까 얘기한 그쪽 대한서림 이쪽은 좀 젊은이의 공간. 그렇게
0: 그렇구나.
1: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0: 옛날에는 그랬구나.
1: 예, 예, 예.
0: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동 일대가 은근히 진짜 무슨 회관, 오래된 맛집 같은 데도 많고.
1: 그렇죠. 오래... 그 동네를 가보시면
0: 맥주집도 많고.
1: 그 옛날 일본식 건물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0: 맞아요.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막 손을 대고 해서 이제 얘기해주면은 그렇구나 하는 데가 많긴 한데 그 좀 그 옛날 그 일본식 그 건물들이 가옥들이
0: 맞아요.
1: 아직도 조금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 맞아요.
1: 반면에 그 저쪽 중앙동 아까 말씀하신 대한서림이나 이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맛집도 오래된 맛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유명한
1: 그렇죠.
0: 맛집도 뭐 칼국수집, 만두집, 아까 말씀하신 네. 회관 뭐 이런 식당들도 많고 뭐 연탄 갈비 구이 같은 집들도 있고 또 그 맥주집도 오래된 맥주 네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맥주집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한번 나왔었는데 월요일에 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리가
1: 혹시 그 맥주집이 삼땡 맥주집인가요? 거긴 아니고
0: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리가 미어 터지고 그리고 작년 치킨 로드 때도 갔었는데 치킨 로드하고 이제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대암서림 그렇죠. 이쪽은. 네네. 근데 그쪽에 있는 맥주집까지 완전히 자리가 동이 나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성공적이었던 축제로 또 기억이 되는데.
1: 그 네. 할머니 맥주가 그래서 익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래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지역 축제 뭔가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혹시 중앙동 복지센터 아니까 그러니까
0: 행정복지센터요?
1: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
0: 네네네네. 네.
1: 중앙동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0: 어디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 근처에 있거든요.
0: 아, 그 근처에 있어요?
1: 근데 이제 그 대한서림에서 그 역 반대쪽으로 살살살살 오면은 있어요. 그 자리가 아주 오래전에 익산시청이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거기가 익산시청이었는데 그 익산시청이 그게 그럼 얼마나 오래전이냐? 아마 일제강점기 때였을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일이 시청이었고 그게 바로 거기 길 건너에 옛날 경찰서가 있는데
0: 맞아요. 구경찰서가 있어요. 예,
1: 지금 아시는 구경찰서는 그 중앙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을 구경찰서로 다 알고 계신데 그 경찰서가 구경찰서 맞긴 한데요.
0: 그거보다 구경찰서
1: 그러니까, 예, 그전 경찰서에서 거기로 이사한 거였거든요. 그전 경찰서가 바로 그 지금 있는 경찰서 건물 뒷 그 마당에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거기로 시청이 이사를 갑니다.
0: 오.
1: 예. 그리고 이제 시청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당시 신시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0: 네네네네.
1: 그리고 빈 자리에 경찰서가 들어왔고 그 경찰서가 또 지금 구경찰서가 된 네. 구경찰서로 이사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예. 그
0: 주요 청사들도 많이 이사를 예. 했구나.
1: 는데 저도 이제 저는 제가 처음 얘기한 그 중앙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시청일 때는 저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안 거예요. 여기가 옛날 시청이었다고 얘기를 그렇구나. 들어서 아는 거고 저는 거기가 시청인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0: 네. 네.
1: 하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0: 아, 네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알겠어요. 네, 그 네.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네, 역의 반대 방향으로
1: 교회가 하나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옆에. 네.
0: 그렇구나.
1: 거기가 그랬습니다.
0: 중앙동이 진짜 과거에는 정말 네. 뭐 행정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거에 소재지이고 막 그랬네요.
1: 아니, 네, 그렇죠.
0: 그렇구나.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를 끝으로 고기를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주택가.
0: 그렇죠. 예, 맞아요.
1: 예, 뭐 마동이라든지 이쪽에 갈산동, 주연동 뭐 이렇게 거긴 다 주택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거기는 제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익산에 이사 와서 막 이런 데를 궁금해서 돌아다닐 때도 주연동이나 마동이 이 일대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주택이 진짜
1: 맞아요.
0: 많았어요. 네, 네, 네. 나무 있는 마당들도 많았고 네. 그랬었어요.
1: 그리고 이제 갈산동, 주연동, 마동 아니 죄송합니다. 갈산동, 주연동, 동산동 쪽으로 이어지는 이

0: 위에서 내려가면 이제 사람이 주택에 있으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생기죠. 그래서
1: 그렇죠.
0: 그 구시장, 남부시장
1: 있죠.
0: 예, 그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축제가 있어.
1: 맞아요. 예, 거기는 포차 축제 있습니다. 예. 네네네.
0: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금괴를 찾아라를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그, 예. 맞아요. 그런 그 축제도 있었어요. 맞아요.
0: 예.
1: 행사 중에 있었죠.
0: 금값이 많이 올라가죠.
1: 한번 더 했으면
0: 좋겠어요. 금괴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예.
1: 저는 아까 중앙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 많이 중심지였던 곳에서는 맛집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익산에 이 맛있는 사실 유명한 식당은 많이 있잖아요. 뭐 비빔밥이라든지 육회 비빔밥이라든지 뭐 칼국수라든지 많으니까요.
0: 비빔밥이라고 하나요?
1: 네, 비빔밥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비벼져서 나오니까.
1: 네네, 예. 비빔밥, 뭐 짬뽕 라면, 뭐 유명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푸드페스타처럼 익산의 음식들 노포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갈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0: 그래서 백년가게가 또 익산에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또 소망이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백년가게 말고도 또 그런 유사한 뭐랄까요? 신흥 백년 가게.
1: 맞아요.
0: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익산이 또 먹을 거에 진심이지 않나 싶은
1: 맞아요.
0: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또 맛집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1: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익산에서 생겨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처럼 프랜차이즈도 익산에서 또 생겨난 프랜차이즈도 있고
0: 그렇죠.
1: 할머니 맥주라든가
0: 할머니 맥주 네, 또 뭐. 무슨 치킨도 있고
1: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총 망라해서 언젠가는 예.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는 전국에서 그런 축제가 하나
0: 그러네.
1: 만들어지면 예, 좋지 예.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중앙동을 특집으로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수다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스가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0: 일단 그 익산역 앞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지금
0: 다시
1: 별로
0: 이제
1: 없어요.
0: 다시 많은 사람들로 좀 채워지는 그러한 유행은 또 돌고 돈다고 하니까 또 그러한 그 지금 뭐였죠? 치킨 로드
1: 네네네네.
0: 축제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또 생기면 또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1: 맞아요.
0: 좀 듭니다.
1: 네.
0: 예.
1: 또 그쪽이 그래도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그만큼
0: 네.
1: 또 축제 아이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또 생각이 되니까 생각하니까
0: 네.
1: 많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좀 사실은 정말 유동인구는 많은 곳인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0: 네, 아쉽습니다.
1: 네.
0: 거기 또 칼국수집 맛있는 데
1: 네,
0: 있고
1: 네. 맛집은 예. 많은데 짬뽕라면도 맛있고
0: 네.
1: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골목축제 이야기하면서 중앙동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익산의 옛날 골목 풍경이 떠올려도 보고 네, 지역축제 가면 어떤 거 하고 싶을지도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익산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 행사들이 열릴 텐데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골목들이 더 사라지지 않고 정체성을 좀 띈 축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골목축제 만든다면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을까? 내가 생각하는 추억의 골목 이런 것들 상상하시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추억과 정치가 닮은 많은 곳들이 새 생명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음악 듣고 올까요?
0: 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중앙동 골목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 한 시간도 정말 숨가쁘게 예, 익산의 소식부터 또 저희 수다까지 아, 너무 저희는 재밌게 방송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 네. 네, 중앙동 추억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도 저희 네.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1: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인데 왜 익산 얘기를 하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전파를 타는 거는 전주 쪽이긴 하지만 또 유튜브나 라디오 앱으로 또 전국에 이 방송이 다 전파가 되고요. 또 전주 분들도 익산에 한번 놀러 오시면 아 예전에 내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익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또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꾸준히 익산의 소식과 또 가볼 만한 곳 이런 곳 잘 안내를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자칭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스타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던 시간이 어느새 아직도 환하게 환한해하고 놀라게 될 만큼 늦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하늘은 밝고 저녁 산책을 나서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이제 정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미국의 작가 제니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 올여름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쁜 일, 설레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반가운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올여름 전주의 골목과 광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는 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시작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존 177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여름 하나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 누군가를 만나 설레했던 순간, 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평온한 여름까지 뭐 다양한 그런 여름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가 길어진 저녁 그리고 약간 선선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작가 제니한이 했던 이야기,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입니다. 이런 것처럼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들, 문득 미소 짓게 됐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많은 일들이 또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도 여러분들의 일상 곁에서 여러분들의 전주의 다양한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올여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네, 페퍼톤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방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완주에서 열리는 옥상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 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 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게임과 도박의 경계, 그리고 부모의 실제 대응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일학 디지털 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 있는 보호자와 지도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참여를 위한 줌 링크가 개별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 227-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 이음 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의 대표 세시풍속축제인 2026 전주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에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최근 새롭게 단장을 마친 덕진공원을 무대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감기, 수리취 떡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예술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면서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고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 에세이.

네, 옥상 달빛 에세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에 위치한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고요.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 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 장터에서는 슬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 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 게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행사장에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오집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0: 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름밤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 한편 아닐까 싶은데요. 완주에서는 초여름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디어센터 옥상에서 밤새 영화를 감상하는 옥상영화제 고씨네 별밤 극장이 올해로 네 번째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신의 옥상 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이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별빵장은 다음 주 19일이죠.
0: 네네.
1: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리는 무박이 옥상 영화제입니다.
0: 네네.
1: 이제 저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영화 감상 동아리 고시네라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분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독립영화 상영회입니다.
0: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시네라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하신 그런 영화제인 거네요.
1: 네네, 저기 상영작 선정부터 다 했으니까요. 운영까지. 그날
0: 네네.
1: 당일 운영까지, 행사 진행까지 다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올해로 벌써 사회째를 맞았어요.
1: 네네.
0: 이런 별밤 극장을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와 취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네. 저희 영화 감상 동아리 분들이,
0: 네네.
1: 이게 몇년전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시거든요.
0: 네네.
1: 네, 이제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영화만 원 없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이제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온전한 본인 자신으로 말이죠.
0: 네네.
1: 예.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들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게 된게이 별빵극장이고요.
0: 네네.
1: 첫 해에는 진짜 밤이슬 맞아가면서 새벽 5시까지 영화만 봤던
0: 오,
1: 것 같아요. 뭐
0: 네네.
1: 10시간 동안.
0: 네네.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실은 진심을 담았던 그런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1: 네네. 다들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기가 좀 조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늦가을에 열렸던 것이었는데, 초여름으로 이렇게 시간을 옮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네. 원래 11월 한 초중순쯤에 했었는데요,
0: 네네,
1: 계속.
0: 네네.
1: 아, 진짜 춥더라고요. 너무
0: 그렇죠.
1: 추웠어요.
0: 네네.
1: 그리고 밤새 이슬도 맞고, 소리도 내리고,
0: 네.
1: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진행을 했는데도,
0: 네.
1: 추워서, 당연히 여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11월 달에 이 별빵극장이 끝나면은, 그
0: 네네.
1: 다음 달인 12월 달에 농한기 영화제라고 있어요.
0: 네네.
1: 이 농한기 영화제도 독립영화 배급 상영이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분산시켜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그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
0: 네네.
1: 올해는 이제 그좀 따뜻한 초여름밤의 낭만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0: 네네. 이게 여름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밤 하면 뭔가 그런 분위기하고 딱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0: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여름밤에 뭘 하면, 옥수수나 이런 먹을 것, 이런 게좀 생각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시나요?
1: 각자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0: 아,
1: 저희는 이제 이게 밤에 출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첫 해부터 라면을 좀
0: 오,
1: 준비해서 드실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중간에 라면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0: 네네,
1: 컵라면
0: 네.
1: 끓여가지고 먹고, 그런 시간도 있고, 간단한 다과 정도? 근데 아마도 드실 것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0: 네,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네네.
0: 영화가 요즘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문화인데, 실은 영화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네네.
1: 뭐, 저기, 같이 보는 영화의 즐거움은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영화 두편 그리고 여러 단편들이 상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관객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네. 뭐, 유재욱 감독의 사냥들이나 이재원 감독의 미미공주와 남근킹, 뭐, 같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게, 짧은 애니메이션부터 극영화까지, 그리고 드라마부터 블랙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0: 네네.
1: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어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정도로 다 흥미로운 작품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가족들이 뭐 같이 와서 그볼수 있었겠네요.
1: 아, 그럼요. 이게 다 이제 거의 전체 관람가여서요.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1: 네.
0: 뭐, 이 영화가 역시 뭐 별빵극장에서 그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제이잖아요.
1: 네네.
0: 이런 별밤 극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그 격식 없이 진행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뭐 정말 계속 영화만 보거든요. 끝날
0: 아,
1: 때까지.
0: 네.
1: 그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텐트 치고도 보고 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0: 아, 그렇죠. 좋네요. 네.
1: 네네네. 그리고 장소가 옥상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야외 상영의 낭만도 좀 즐길 수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옥상이라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저희 센터 옥상에서 조금 일찍 오시면 그 망견강의 노을도 보실 수 있고요.
0: 예.
1: 뭐 저녁에는 별을 보실 수 있겠죠?
0: 아,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별일이
1: 예,
0: 보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 그 옥상인 거죠?
1: 네, 센터 옥상입니다.
0: 네네. 그 가족 단위의 그 프로그램인데 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0: 어떻게
1: 네네.
0: 네네 어떤 것도 있죠?
1: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0: 네네.
1: 저희가 왜,
0: 뭐 놀이방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1: 네네네,
0: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0: 네네
1: 그
0: 그렇죠.
1: 어린 자녀가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고,
0: 맞습니다.
1: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해마다 이 행사를 할 때, 놀이방에 이제 돌봄 선생님을 좀 배치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저희 실내에 있는 상영 공간들 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별도로 준비를
0: 네.
1: 해서
0: 네네.
1: 옥상에서는 온전하게 이제 어른들만 물론 이제 전 연령대가 볼수 있는 영화긴 한데
0: 네네.
1: 그래도 어른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뭐좀 편하게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한창 어린 아이를 육아할 때는 아 이렇게 누가 좀 아이들 좀 맡겨주면 영화도
1: 네네
0: 한편 보고 싶다
1: 맞습니다.
0: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어이 완주 미디어 센터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1: 네네.
0: 별밤극장 같은 행사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1: 아, 네, 뭐 이게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0: 네네.
1: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0: 네네.
1: 주민들의 어떤 창의성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 공동체의 유대감도 좀 회복을 하고
0: 네네.
1: 주민 주도의 문화 자치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빵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0: 네네.
1: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마을의 활력도 좀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의 문화를 추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잔치가 되기를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 별밤극장 다음 주 금요일 일이잖아요?
1: 네네.
0: 네네네. 이 별밤극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죠.
1: 아, 네네. 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야외에서 좀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쌀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옷이나, 뭐,
0: 네.
1: 얇은 담요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개인 텀블러 같은 것들 좀 갖고 오시면은, 환경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다른 분과 좀 나눠 드실 수 있는 좀
1: 네네,
0: 음식도
1: 간식 같은 거.
0: 갖고, 네. 갖고 오시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행사가, 아무래도 새벽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
0: 네네.
1: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것
0: 미리
1: 같아요.
0: 뭐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0: 아, 그러면 19일 날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1: 저희가 8시부터 상영을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네, 아마도 이제 해가 이제 막 지는 시간이 그때쯤이라 그래서 8시 상영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전에 19일 날 금요일 날 저녁
1: 네네.
0: 8시이니까 뭐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자리
1: 네네.
0: 찾기 위해서 일찍 또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완주미디어센터 안중환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옥상 영화제 고시인의 별밤극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네, K-POP 데모 헌터스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옥상영화제 다음 금요일 날 열리니까요. 가셔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정겨운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음식, 한옥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전주 한옥마을 트레디 라운지에서 전주 심야 극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전주에서도 심야 극장이 운영되네요. 전주 심야 극장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체험형 콘텐츠로요. 한옥 공간을 캠핑장 분위기로 꾸민 상영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매월 상영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월 상영작은 금요일에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토요일에는 축구 선수 펠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펠레 버스 오브 레전드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당 36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음식 패키지가 포함된 관람권은 온라인 플랫폼 마이 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영화 관람만 가능합니다. 또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 아프리카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아프리카 영화제가 오는 14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전주 영화 제작소 4층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영화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문화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부산과 서울을 거쳐 전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 상영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음악과 도시, 청춘, 가족,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회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2일 금요일에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가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이티 포포는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3일에는 토요일에는요. 영화 카탄가 전갈들의 춤 상영 후에 조원희 영화 감독과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가 참여하는 시네 토크도 마련됩니다. 관람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 영화 제작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이 여름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고요. 영화는 뭐 단순히 오락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아프리카 영화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무더위가 이뤄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덥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다양한 일들은 그 여름에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고 좀 좋은 음악 한 곡, 영화 한 편,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여름의 시작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만남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이 끝난 뒤에도 그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상한 계절의 한여름의 포도농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환경의 날인데요.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돌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안에 마음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온난화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야속한 서운함에 마음 바닥이 가뭄처럼 마음이 쩍쩍 갈라지기도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버릇이나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걱정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태계를 잠시 혼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듯 여러분의 마음 생태계에도 다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치고 찌든 마음의 노폐물들을 가만히 걸러내고 여러분들만의 마음 화살표를 따라 걸으며 따스한 응원과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작은 지구를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 보호가 아닐까요? 오늘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환경의 시간을 따라 산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6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의 첫 곡, 윤마치의 초록으로 문 열어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구사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에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와 주세요. 첫 번째 보현심의 그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6월에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은 자정작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켜켜이 쌓인 일상의 소음들과 마음을 바짝 타들어가게 했던 야속한 말들이 가슴 한구석에 뿌연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는 기분이다. 마음이 답답해 나도 모르게 길고 깊은 한숨을 훙 내쉰다. 문득 자정작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숲과 바다가 비를 뿌리고 파도를 치며 스스로 정화하듯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내뱉는 한숨이었구나. 때로 감정이 넘쳐 흘리는 눈물도 가슴을 비워내는 한숨도 내 안의 마음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다정한 자정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쉬는 한숨 끝에 마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가만히 켜둔다. 박효신의 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숨을 통해서 마음 환기시켜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6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자정작용이었는데요. 자정작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자연계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숲은 울창한 나무를 통해 탁한 공기를 거르고 강물은 흐르고 흘러 스스로 이 물질을 가라앉히며 맑아지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뾰족한 말에 찔려 마음 온도가 펄펄 오르는 날도 있고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부터 왈칵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하고 본인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려고 해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가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후 하는 한숨 뒤 눈물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무진의 신호등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신호는 무슨 색깔을 띠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 월간 보현심인데요.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6월의 월간 보현심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문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필름처럼 계속 재생이 된다. 사람의 마음에도 환경이 있다는 걸 느낀다. 따뜻한 말이 머무는 자리에는 숨이 편해지고 차갑고 날선 언어가 오래 머문 자리에서는 마음의 공기까지 탁해져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동안 타인의 말 속에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게 정답인 것처럼. 누군가의 기준과 시선, 차가운 말의 방향에 마음을 맞추다 보니 정작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분명 나의 마음인데도 마음 환경의 주인을 잠시 잃어버렸다.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주변을 서성이다 혼자 앉아 버렸다. 앉아있는 주변의 시선에 응시해본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거나 걷는다. 오로지 나만 생각해도 괜찮다. 다른 것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깊게 이해하려 하지 말자. 나의 본연의 결을 가진 언어로 마음을 가만히 채워간다. 다시 마음의 따스한 온도를 천천히 올려본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말이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어? 그냥 내 갈 길 가.

6월의 월간 보현심 언어의 온도였습니다. 예민하고 타인의 말에 쉽게 자극을 받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앞에서는 무지 쿨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말의 잔상 때문에 일상의 지장을 받을 때도 많아요.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디선가 재생을 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머뭇거리거나 숨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오롯이 저를 통해서만 버텨내야 하는 순간들이었고요. 우연히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가사 중에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라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고 통쾌했어요. 생각해보면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각자의 환경에 맞게 겪어가잖아요.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의 잔상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시원하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 없을 땐 침묵으로 마음의 환경 보호를 해주자고요. 강혜인의 긴밤이 지나도 꽃은 필 거야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따스한 언어의 꽃을 피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호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세 번째 코너,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의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때로는 제가 길어 올린 다정한 끄적임이 의자의 주인공인데요. 6월에 머무는 6월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서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인 미래 아이 뜀틀 속에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유리새의 제목의 시에서는 유리는 추동한다. 우리는 유리한다. 유리는 시도한다. 유리는 만질 수 없기에 유리하다. 부분에서 마음의 빈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리는 맑고 투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을 품고 있어요. 마음은 유리창처럼 파르르 떨리며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곤 하죠. 시인은 말합니다. 유리는 유리한다. 얽매이지 않고 떨어져 흐른다고요. 감정의 온도로 쉽게 변해버리는 마음의 환경도 분리수거 정리함처럼 투명하게 유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우리는 만질 수 없게 유리하다에선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대거나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역설적이게도 그 연약함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마음 안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는 유리새는 존재할 거예요. 멜로망스의 유리곡 감상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의 마음속 유리새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이었는데요. 시라고 하면 어딘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보현이도 그래요. 정답을 찾아야 할 것만 같고 시인의 숨은 뜻을 시험 보듯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어요. 가끔 시집을 읽을 때면 멋진 추상화 한 점을 가만히 바라보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선 하나, 색채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가슴이 일렁이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담긴 모든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툭 와서 얹히는 한 구절, 손끝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초록의 숲의 대지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듯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환경도 정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게 시집은 멈춰있던 마음의 환경에 무한한 영양분을 듬뿍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언어와 일상에서 지쳤을 때 시집을 펼쳐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고 신선한 감각이 열리거든요. 잔나비에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감상하시면서 청취자분들만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 후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예요.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6월의 마음 그늘터는 반려식물 행운목입니다. 며칠 전 창가에 놓인 행운목의 새 잎이 천천히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분명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초록이었는데 새 잎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는 자꾸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본다. 회사 책상 위에 작은 공간에서 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행운목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행운목은 햇빛이 드는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목마른 날엔 조용히 잎을 축 늘어뜨리다가도 다시 물을 머금으면 천천히 초록을 회복해낸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알게 되었다. 마음에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따스한 말 한마디, 숨이 편안해지는 공간,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는 시간들. 사람도 식물처럼 어떤 환경 속에 머무느냐에 따라 마음의 빛깔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 오늘도 행운목 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내 마음의 온도와 빛을 생각하게 된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와 빛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와 빛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의 마음 그늘터는 반려식물 행운목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행운목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화분도 깊은 흙도 필요 없이 그저 투명한 유리 접시에 맑은 물 조금 채워서 행운목을 얹어두기만 해도 참 잘 자라는 나무였어요. 이 행운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흙도 없이 든든하게 받쳐준 울타리도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척박한 상황을 행운목은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자신이 가진 단단한 나무 기둥 속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투명한 물을 부지런히 빨아 올리며 기둥 꼭대기에서 마침내 연하고 눈부신 초록색 새싹을 튀어냈고요. 우리 마음 생태계에 필요한 행운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거창한 대박이나 타인의 대단한 인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안에 맑은 수분을 길어 올리는 힘이야말로 마음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구에서 다른 사람이 던진 쓰레기는 다 비워버리시고요. 카더가든 나무 들으시면서 행운목 한 그루 마음에 가만히 심어두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태계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산책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거친 언어 공해에 마음의 주인을 잃고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고요. 지워지지 않는 말의 잔상 때문에 홀로 외롭게 숨어버렸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비와 바람을 통해 스스로 맑아지는 자연의 자정작용처럼 여러분 마음에 흘러내린 눈물과 한숨이 환기를 시켜 감정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한낮에 햇살이 부쩍 뜨거워진 6월인데요. 세상의 날카로운 언어들이 여러분의 마음 환기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행운목에 굳건한 기둥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대신 살아봐준 적은 없으니까 타인의 시끄러운 소음에도 의식적으로 마음의 볼륨을 꺼도 괜찮아요. 오롯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결을 가진 언어로 소중한 청정구역을 다정하게 가꾸어가는 싱그러운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쉽게 지치고 메말라 있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흙은 괜찮은지 감정의 잎사귀는 잘 자라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끝곡 터치드 여정 노래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의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 보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1부에 제 저만의 코너는 실버건의 주간 풀리입니다.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들의 띵곡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자,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노래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네틀롱의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덜란드 튤립농장 네틀롱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멤버로는 이규범, 최민영, 홍순인이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정적이면 가사와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담아낸 곡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을 노래는요, 비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비 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2017년 4월 17일 비번너라고 하는 줄임말로 발표되었었던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명가수인데 전라도 말로 명카수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 또 익숙한 목소리 있었죠. 바로 가수 이정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베리베리 파인하우스.

네, 네틸롱의 음악 계속해서 실버건의 주간 플리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음악은요,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틸롱에 대해서 보니까 아티스트 소개가 상당히 개성 있어요. 재밌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음악 얘기 나오면 노심초사 눈치만 보던 싱어송라이터가 우여곡절 끝에 노빠꾸 직진 밴드를 결성했던 게 바로 네틸롱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거해 성공한 앨범을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가지 그 명절 때마다 빌어봤지만 외면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주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 소개될 만큼 이 정도의 성공도 꽤 괜찮은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네틸롱의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듣고 오시죠.

0: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1: 네, 나레이션까지 귀엽게 들어가 있는 노래였네요. 네, 아, 이렇게 네틀롱의 음악들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참 뭐랄까 멜랑콜리한 듯 하면서도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착착하게 이렇게 젖어오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긴 말로 노래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틀롱의 음악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음악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홍대 갔을 때 이 규범님, 네틀롱에서 활동하시는 규범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고 왔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만큼 진하고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팀의 음악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튤립 에세이라고 하는 노래 듣고요. 2부 코너죠. 송 작가는 오늘도 송 작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오시죠.

네, 모모닝의 데뷔곡인 Your Rainbow 듣고 오셨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2018년 발표한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짓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노래가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무브닝의 음악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짓게 할 테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청춘 곁에 우리 무브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월을 함께 걷는 음악을 노래한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가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멤버로는 강아림, 보컬, 피아노, 작곡, 작사를 맡고 있고요. 임준혁 드럼으로 해서 2인조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카페에도 있네요. 모브닝 팬카페 이름은 레인보우이네요. 레인보우. 네. You're a Rainbow라고 한 노래 덕분에 아마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고요. 네, 그 팬카페 팬들 애칭은 모린이래, 모린이. 네, 그러면 모브닝 노래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제 실버건이라는 말을 실거번, 실거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무튼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은 모브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우비 듣고 오시죠.

네, 모브닝의 여우비 듣고 오셨습니다. 요 노래가 그 사내의 맞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로 삽입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갈 노래는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전반적으로 오프닝 노래 중에 좀 긴 제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긴 제목이기 때문에 또 돋보이는 날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DJ로서는 이 긴 제목을 읽기가 여간 어렵네요.

네, 모브닝의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듣고 계십니다. 자, 모브닝이 이번 주에 실버건의 주간 플리 선정 뮤지션인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노래 어게인 하는 거. 거기에 33호 가수로 출연을 해가지고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안경 오빠로 더 좀 우리 곁에 대중들에게 조금 다시 다가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있어요. 2016년도에 첫 앨범 내고 나서도 보니까 CJ E&M 센터 뭐 뉴미디어 공연 시작해가지고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펜타포트로 락 페스티벌 출연 뭐 썸데이 페스티벌 출연 등 상당하게 초반에 데뷔 때부터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팀입니다. 17년에도 그렇고 지금 2023년 12월에도 보통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싱글도 발매했고 최근 2024년에는 정규앨범 선공개 싱글인 데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6월 달엔 단독 콘서트 한숨의 모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또 펼쳤네요. 아주 꾸준하게 펼칠 예정이고 아무튼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게 꾸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청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늘 꾸준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청춘 아닐까 싶기도 해봅니다. 자, 오브닝에 너의 이름 청춘 띄워드릴게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시베리아.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 차 견주 소미 언니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동네 수의사 우디와 함께 오늘도 예방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 네.
0: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1: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의외로 오해가 많은 영역이 예방접종이에요.
0: 그렇죠. 저도 뭐 예방접종 관련된 괴담이라고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알고 있고, 오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네. 진료실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은
0: 네.
1: 듣는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0: 어떤 질문 들으세요, 주로?
1: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찾아보시고 하시면,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 종합 백신을 3년에 한번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국 동물병원은 매년 맞추라고 하냐?
0: 맞아요. 저도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들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준이랑 다른 나라 기준이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저도 이제 뭐 사실 교과서가 다 이제 원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우긴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거 환경과 어떤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런 압박들, 전염병이 유행하는 강도가 국가마다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그 주거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거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1: 뭐, 미국 같은 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단독주택 위주의 이제 주거 문화가 많고, 또 땅이 엄청 넓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간에 이제 약간 밀집도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더라도 다른 강아지랑 접촉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고.
0: 그렇죠. 반면에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위주로 생활을 하시고 단지 내에서 산책을 주로 하는데 산책길에서 정말 많은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 그렇죠. 서로가 아마 같은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애견
0: 네.
1: 카페도 가시고 이제 전용 운동장도 가고 하다 보면 이제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밀집도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밀집도가 높아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 이런 건 어떤가요?
1: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오랜 기간 이제 유기견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홍역이나 파보 같은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근절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한 3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이제 보강 주기를 좀 길게 잡는 거죠.
0: 그럼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1: 좀 안타깝게도 한국은 매년 유기견 발생률이 높고, 또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홍역이나 파보 바이러스 같은 이제 이런 질환들이
0: 네.
1: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위험도 항상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0: 네, 보호자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 산책하는 길에서 바이러스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셈이네요.
1: 네, 감염 압박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제 몸속의 항체 수치를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어야 이제 방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는 항체 수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보강 접종이 필요한 거죠.
0: 무작정 어떤 외국 기준을 따라했다가 오히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1: 네. 어떤 이런 의학 가이드라인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절대 진리는 아니고, 나라에 따른 방역 상황과 역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수의학회에서도 이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서 매년 보강 접종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죠.
0: 그럼 우리 아이의 항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무조건 매년 주사를 맞추는 게 걱정되는 보호자들도 많잖아요.
1: 좋은 대안이 있어요. 바로 항체가 검사라는 건데, 매년 무조건 백신을 맞추는 대신에 피를 조금 뽑아가지고 이제 위험한 홍역이나 파보에 대한 방어 항체가 몸속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 수치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0: 그럼 그 검사 결과 항체가 충분하다면 그 접종은 좀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1: 당연하죠. 그 검사 결과 이제 안정권으로 나오면 이제 백신은 그 해에 맞추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또 검사해가지고 항체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백신만 선별해서 보강접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도 되고 우리 아이 몸에 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 아닐까.
1: 맞습니다. 무작정 접종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또 맹신하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나라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항체가 검사 같은 것을 좀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담백하게 안전한 예방의학을 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 항체가 검사가 사실 또
0: 비용이 발생하죠.
1: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항체가 검사할 바에는 그냥 접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 백신이라는 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많이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권하신다면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접종하고 나서 과민 반응을 걱정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항체가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 접종하고 하시면 비용을 떠난다면 되게 이제 깔끔한 방법이긴 하죠.
0: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좀 요즘에 민감한 이슈라서 네 이런 방법들도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게 참 값진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예방접종 주기와 왜 외국과 우리나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해부학적이고 역학적인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해외와 다른 한국의 주거 환경 때문에 매년 종합 백신 보강 접종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봤는데요. 우디 이제 이번에는 종합 백신 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유독 강조가 되는 추가 백신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1: 종합 백신 말고도 동물병원에 가면은 이제 또 매년 권장하는 백신들이 있어요. 코로나 장염, 전염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캔넬코프,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입니다.
0: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벌써 뭐 11년을 키웠으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해외 일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백신들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맞추는 비필수로 분류해 놓은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다 필수일까요?
1: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 백신 같은 경우는 코어 백신이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 뭐 홍역이나 파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장염이나 캔넬코프 이런 것들은 이제 논코어, 그러니까 비필수로 이제 분류를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특유의 고유한 반려 문화와 약간 지리적 방역 현실 때문에 필수로 챙기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반려는, 장염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아니라 이제 소화기에서 일으키는 치명적인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위험하게 생각하는 파보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면 구토나 설사 관련된 거네요?
1: 네, 맞아요. 심한 구토, 뭐 설사,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하다 보면 점막이 이제 벗겨져서 좀 혈변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또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유명한 파보 장염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의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분류해서 이제 접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 이제 종합 백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빽빽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강 그 1년에 한번 접종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0: 뭐 애견 카페, 뭐 호텔, 뭐 놀이터 이런 곳들 밀집도가 좀 높은 그런 공간에서 아무래도 식기나 물그릇, 뭐 장난감 이런 것들도 같이 쓰기도 하니까 꼭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캔넬코프도 사실 뭐 말씀 안 드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넬코프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전염성이 아주 강한 감기,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강아지들이 병에 걸리면 뭔가 그 캔넬코프 방금 말씀하셨는데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거친 기침을 막 연속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1: 맞아요. 캐캐거리면서 약간 구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객담 뱉어내는 거죠. 구토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해서 보호자분들께서 목에 뼈가 걸려서 그런가 봐요 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전형적인 어떤 증상입니다.
0: 캔넬코프는 우리나라 그 사계절 기후와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1: 그쵸. 앞에 있는 이제 그런 주거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계절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뭐 요새는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뭐랄까,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0: 사계절.
1: 네, 사계절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겨울철 되면 되게 건조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 있습니다.
0: 실내가 건조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겠죠?
1: 그러겠죠. 사람들도 막 건조하면
0: 맞아요.
1: 막 점막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러주는 필터 기능도 망가지고 아주 이제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0: 게다가 이 질환이 또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이제 좁은 밀폐 공간 같이 타거나,
0: 네.
1: 그리고 산책로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런 데서 이제 공유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비필수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강접종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뭐 캔넬코프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0: 요즘에 좀 핫한 이슈, 광견병 백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광견병 주사는 진료실에서 좀 논란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1: 맞아요.
0: 우리 애는 뭐 실내 생활만 하고 아파트만 사는데 왜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1: 맞아요.
0: 있고.
1: 똑같이 여러 번
0: 네.
1: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왜
1: 워딩
0: 이렇게,
1: 거의 다,
0: 예.
1: 거의 똑같이.
0: 그죠. 왜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까요? 이 주사. 좀 설명을 좀잘 부탁드릴게요.
1: 맞아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산이나 들로 다닐 일도 없고 어떻게 야생동물을 만날 일도 사실 없는데
0: 그렇죠.
1: 이게 과잉진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0: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하고.
1: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광견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전염병이거든요.
0: 맞아요. 사람도 걸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도 걸리고 강아지도 걸리고 뭐 이렇게 포유류들이 걸릴 수 있는 이제 되게 위험한 질환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매년 1회 법적으로 반드시 이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이 부분도 해외와는 좀 다를까요?
1: 제가 알아보지 않고 이제 와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일부 국가에서는 광견병 청정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선 인근 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통해서 광견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축이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입니다.
0: 야생 너구리 뭐
1: 그렇죠. 오소리.
0: 오소리. 오, 그런 친구들. 요즘 도심 속에서도 천변이나 공원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야생 너구리 이런 게 좀 자주 출몰한다는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도 야생 동물과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또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광견병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아마 못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봄과 가을에 이제 이런 광견병 백신을 보조하면서까지 이 방역망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0: 해외 기준에 적힌 단어만 보고 우리 애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방치하는 건 우리나라 실제 방역 환경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섬처럼 딱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0: 그쵸.
1: 안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쪽이 트여 있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이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0: 어렵다.
1: 어렵다.
0: 라는 말씀이셨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의 특수한 밀집 반려 문화와 그리고 지리적인 현실 때문에 이런 접종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납득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광견병 왜 맞나 했는데 그럴 그렇죠. 수 있겠다. 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1: 광견병 요새 또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0: 예, 맞습니다. 사이드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작년에는 들었었거든요.
0: 네.
1: 작년에 이제 한 10월 달쯤에 그 국가 접종 했을 때 어디 지역에서 이제 맞고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사실 직접 찾아보진 않아서 네. 모르고 있었는데 보호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일단 뭐 SNS나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아졌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정보 과잉, 그게 좀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거기에서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다수인 것처럼 판단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네, 그렇죠. 이것도 광견병도 항체가 검사하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1: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안 되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좀 봐서 동물병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봤던 애들도 보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15살 밖에 못 나가는 산책도 안 하고 접촉 없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리고 또 예전에 광견병 과민 반응 이력도 있고 하면 사실 하기 좀 어렵죠.
0: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알지만 네,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좀 접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짜 고민이 되신다면 항체값 검사를 먼저 하시고
1: 상담도 하시고
0: 그렇게 하면 조금은 그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심장사상충약과 진드기약의 과학적인 원리와 흔한 오해들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Wait, hold up, stop.
1: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디, 이제 보호자분들이 매달 챙기면서도 가장 헷갈려하는 주제,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 예방약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사상충이나 이제 진드기 관련된 내용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 네.
2: 그리고 또 그만큼 좀 잘못 알려진 약간 카더라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1: 맞아요. 당장 인터넷만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선택하기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가장 무서운 질병인 심장사상충, 이거 관련돼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2: 사상충약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먹거나 바를 때에 몸에 어떤 이제 방어막이 생겨서 모기가 아예 이제 물지 못하게 하거나
1: 맞아요.
2: 모기가 물어도 감염 자체를 안 되게 막아주는 약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1: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장사상충약을 먹으면 몸에서 싫은 향기가 확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안 붙는 원리인가 보다 이렇게 초보 견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
2: 맞아요.
1: 지금은 알았지만
2: 맞아요.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2: 근데 사실 이제 뭐 기존 원리까지 이제 아실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아니고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사상충 약은 어떻게 모기를 이렇게 쫓아내는 약은 아니고요. 모기가 이제 그 옮긴 그런 사상충의 자충을 죽이는 어떤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1: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제. 그게 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방약인 줄 알고 먹였거든요, 사실.
2: 뭐 예방약이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들여다보면 약간 치료제죠. 약간 사상충이 감염되는 이제 경로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1: 글쎄요.
2: 이게 이제 사상충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몸 속에 그러니까 심장에 그 사상충이 살고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1: 사상충 중에?
2: 네. 그 사상충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어요.
1: 성별까지 생각 안 해봤네.
2: 근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1: 눈이 맞아.
2: 그쵸.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나오겠죠. 새끼 사상충.
1: 반갑지 않은 출산이네요.
2: 맞아요. 그러면 새끼 사상충을 몸에다가 이제 쫙 깔아놓으면
1: 오마이갓.
2: 그러면 이제 모기가 와가지고 윙 해가지고 이제 딱 물어서 이제 모기가 쪽 빠는 거죠. 그러면 그 새끼 사상충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강아지한테 가서 이제 물게 되면
1: 네.
2: 그 새끼 사상충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상충 약이 먹거나 발랐던 사상충 약이 그 새끼를 죽이는 역할을
1: 새끼를 죽이는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끼를 죽이는 치료제인데 전체 틀로 봐서는 이제 성충으로 못 되게 만든 예방약인 거죠.
1: 그러니까 혹시 지난달에 혹시 모기한테 물려서 몸속에 들어왔을지 모를 유충들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개념.
2: 맞아요. 벌레가 자라서 이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싹 정리하는 거죠.
1: 원리를 듣고 보니까 왜 한 달 주기로 꼬박꼬박 지켜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기를 놓치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 맞아요. 정답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상충이 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몇 개월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한 네. 일주일 약을 늦게 먹는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뭐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못 먹였다. 그러면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새끼들이
1: 성충이 되겠네요.
2: 그쵸. 성충이 돼서 혈관을 타고 심장 폐동맥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죠.
1: 매달 약을 먹이는 게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어떤 치료
2: 네.
1: 그런 사실이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사상충 약을 주면 몸에 독성이 쌓여서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소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저도 있었어요.
1: 진짜요?
2: 네. 사상충 약을 먹으면 이제 몸이 뭐 안 좋아져서 안 먹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네. 하려고 해봐도
1: 너무 그게 뇌리에
2: 그쵸?
1: 강력하게 네. 각인이 돼가지고
2: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이 있긴 한데 예전에 약간 이제 사상충도 약이 되게 많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초기에 나왔던 약들은 어떻게 보면 기생충을 죽이는 이제 사멸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좀 높아서 부작용이 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나오는 약들은 사실은, 안전력이 되게 높아서, 사실 몇 배를 실수로 먹어도, 뭐, 소화기 부작용은 있겠지만, 뭐, 위장관 탈은 좀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1: 그 정도로 위험한 약은 아니다. 요즘 독성이 네, 많이 걸러진 상태의 약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이 독할까 봐좀 거르는 것보다 사상충에 걸렸을 때
2: 그쵸, 그쵸.
1: 그 치명률 이런 게더 무서우니까 매달 챙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 맞아요.
1: 네, 뭐 풀숲만 가도 뭐 붙어 오잖아요. 진드기, 뭐 벼룩, 진드기 정말 저는 너무 끔찍한데, 말만 해도 너무 소름 돋는데 외부 기생충 약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여름이니까.
2: 그쵸. 이제 사상충 다음으로 이제 진드기
1: 네,
2: 제품이죠. 이
1: 그러니까
2: 진,
1: 바르는 약, 먹는 약.
2: 네, 진드기도 바르는 약이 있고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요거는 조금 이제 먹는 것과 바르는 게 이제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1: 네.
2: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전체적으로 약의 성분이 혈관을 타고 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표면 이제 피지선 따라서 이제 얇게 번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보통
2: 그래서,
1: 이렇게 목덜미 쪽에
2: 네, 맞아요, 맞아요.
1: 하잖아요.
2: 그래서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찐득이가 와가지고 피를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피 시키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얘네들이 와서 물어야 죽고 물지 않고 만약에 이제 털만 기어다닌다고 하면 사실 안 죽죠.
1: 그거 집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당연하죠. 들어올 수 있죠.
1: 그러면 그 목덜미에 뿌리는 그 바르는 약 그거 하면은 이제
2: 네.
1: 벌레들이 피해 다니는 거죠?
2: 아니요. 그것도 기피제는 아니고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타고 진드기들이 돌아다니면 피부에 닿으면 피지선에 있는 그런 약 성분들 때문에
1: 네.
2: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1: 먹는 약은 진드기가 일단 피를 빨아야 되니까 전염병에 걸릴 위협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닐까요?
2: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왜냐면 이제 먹어서 진드기를 이제 잡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피를 빨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바르는 제품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죽으니까
1: 네.
2: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먹는 약의 이제 살충 속도가
1: 네.
2: 빠릅니다.
1: 먹는 약이 살충 속도가 빠르다.
2: 네, 그래서 이제
1: 오.
2: 진드기가 이제 피를 빨아서 몸에다가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넣는 그 시간보다
1: 네.
2: 빨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매개질환 전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얘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1: 보호자분들이 선택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2: 이것도 이제 아이들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조금
1: 네.
2: 하시면 되는데,
1: 생활 환경?
2: 근데 생활 환경보다는 일단 저는 그거부터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먹는 제형이 있고 바르는 제형이니까
1: 네.
2: 잘 먹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먹는 거 하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1: 네.
2: 꿀떡꿀떡 먹으니까. 대신 이제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입이 좀 짧거나 약간 뭔가 이게 좀 냄새가 이상하거나 안 먹거든요.
1: 네.
2: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걸 먹이려면 억지로 먹여야 돼서
1: 맞아요.
2: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바르는 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대신 이제 바르는 거는 적용하기는 되게 편한데, 바르고 나면 얘가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2: 보통 한 서너 시간에서 한 반나절 정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약이 닦여나가지 않게 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라놓은 거라서 보호자님이 이제 만지거나 하면 또 보호자님도 별로 안 좋고, 약도 소실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먹고 바르고 하는 그 기호성에 따라서 일단
1: 네.
2: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풀숲을 엄청 많이 다니는 친구라든지 아이라든지
1: 네.
2: 그러면 엄청 많이 붙을 거잖아요.
1: 그죠.
2: 그러면은 뭐제 생각에는 이제 바르는 제품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죠.
1: 매달 무심코 하던 심장 사상충 약이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주기, 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알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뭐죠?
2: 다음은 이제 고양이.
1: 고양이. 오랜만에 고양이 내용이네요.
2: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2: 강아지
1: 강아지만
2: 얘기만
1: 했는데,
2: 많이 했네요.
1: 고양이.
2: 고양이 이제 접종 관련해서도 할 얘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1: 고양이도 기본적인 접종은 강아지랑 같나요?
2: 강아지보다 훨씬 적긴 해요. 종합 백신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접종하고 있어서.
1: 아무래도 고양이 어떤 생활 반경이라든지
2: 네.
1: 이런 것들?
2: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고양이 안 키우셔서 잘 네,
1: 모르죠.
2: 와닿진 않으실 텐데,
1: 무시하는 건가?
2: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링웜,
1: 네네네, 알죠.
2: 곰팡이, 뭐
1: 이게
2: 이런 것들이.
1: 많은 어떤 그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2: 털이 총총 네. 빠지는 맞아요.
1: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동그란 벌레 같은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성 복막염 막 이렇게 좀 되게 위험한 질환들에 대한 백신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하진 않아가지고 사실
1: 고양이 백신을요?
2: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제 종합 백신하고 광견병은 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의 곁다리로 링웜이 좀 많으니까 링웜 백신, 그러니까 곰팡이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성 복막염들 위험하니까 전염성 복막염에 대한 백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안 하는데 이런 거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맞으러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좀 넣었어요.
1: 고양이에 뭐 백신이 있다, 링웜 백신 뭐 이런 게 있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고양이를 안 키우긴 하지만
2: 맞아요. 아마 근데 키우시는 네.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럼 특수한 백신이네요.
2: 그죠. 약간 특수한 백신인데 고양이 종합 백신은 어떤 전염 예방 하는 이제 목적이 있지만 고양이 약간 곰팡이 백신은
1: 네.
2: 약간 예방용이라기보다는
1: 치료용?
2: 약간 치료 보조?
1: 치료 보조?
2: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아 치료 보조용이요. 곰팡이 피부병에 이미 걸려가지고 털이 빠지고 있는 고양이한테 이 주사를 맞히신다는 거죠?
2: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는 네. 모르고 이제 찾아본 결과 이 백신은 백신 내 항원을 몸에 주입해가지고 이 곰팡이균에 대한 몸 전체 면역세포들을 좀 강력하고 좀 빠르게 반응을 유도해서
1: 네.
2: 걸렸을 때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료할 때는 곰팡이를 치료해야 되니까 항진균제를 최소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쭉 먹여야 되는데
1: 네.
2: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 간독성도 있고
1: 네.
2: 좀 몸에 이제 부작용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맞추게 되면 이제 치료의 회복 시기가 이제 조금 더
1: 단축이 되는 거예요?
2: 단축이 될 수 있겠죠.
1: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 아.
1: 약을 좀 오래 먹일 수도 있잖아요.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완벽하게
2: 그래서 사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이런 백신이 있다 알려주시면 또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고 그죠?
2: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뭔가 예방 백신을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1: 효과, 기대효과
2: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알고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방 기대 효과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좀 찾아보니 약간 치료할 때 보조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써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1: 네.
2: 치료할 때는.
1: 네.
2: 근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권장하지 않는다.
1: 네, 뭐 주사를 맞아도 걸릴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2: 네, 맞아요.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무생물 통해서 옮길 맞아요. 수 있어가지고 뭐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링웜이 걸린 길냥이를 봐준다거나 그런 곳에 이제 걸어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신발에 묻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종의 의미가 조금 떨어지죠.
1: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저는 정말 무서운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예방 접종하면 예방 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고양이 백신은 조금 제가 기대한 바는
2: 맞아요.
1: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일 때 이 백신 좀 추천하실까요?
2: 아무래도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시고 이런 곳은 이 곰팡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 이제 그거를 조금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 다묘 가정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1: 아무래도.
2: 그렇죠. 조심해서 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1: 네, 뭐 한 마리 걸리면 온 집안 고양이가 다 옮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외동묘고 실내 위생 관리가 잘 되는 환경이면 굳이 이렇게 좀 비싼 돈 들여서 네. 맞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만능 방패는 아니지만 다묘 가정의 집단 감염 상황이나 장기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간 부담을 끊어내는 훌륭한 치료 옵션이다. 이렇게 제가 아주 유능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 맞아요. 정확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카더라 통신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처한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집사들을 속태우는 고양이 곰팡이 백신의 정확한 수의학적 원리와 실질적인 사용 기준에 대해서 간결하게 알아봤는데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다음으로는 집사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질병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요, 이 고양이 곰팡이 백신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고양이는 잘 모르셔서 네. 조금 자신감 떨어지시죠?
0: 네. 아니, 뭐 우위에 쓰신 것 같나요?
1: 아니요. 네.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0: 복막염 무섭잖아요. 사람도 무서운 질병이라서.
1: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걸리면 사실은 거의 100% 죽는 질병들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서 방어할 수 있으면 좀 방어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백신 중에 하나죠.
0: 그럼 이것도 뭐 우리 일반적인 접종처럼 이렇게 직접 접종인가요?
1: 사실 이것도 저는 안 해서 찾아봤는데요. 코에다가 이렇게 점막에다가 이렇게 비강 접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되게 신기하네요. 백신을 비강 접종한다 이건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고양이를 안 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낯선 접종 방법이긴 하네요.
1: 흔치 않긴 합니다. 왜냐면 좀 불편감도 좀 야기할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일단 세계 소독물 식약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네네. 사실 이거는 약간 권장하지 않은 있긴 하지만
0: 권장하지 않는다면 왜 권장하지 않을까 궁금해요.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에 속한다면서요. 부작용이 좀
1: 이게
0: 심한가요?
1: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작동 원리나 이런 어떤 이 질병이 발생하는 어떤 독특한 기전 사이에 조금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0: 어떤
1: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네. 그냥 일반적인 이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긴 게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0: 네.
1: 이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전염이 되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근데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이제 외부에서 복막염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투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0: 그러면요? 외부에서 옮아오는 전염병이 아니라고요?
1: 네.
0: 복막염인데 전염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름에 전염성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좀 전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 맞아요. 이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0: 누가 지은 거야 이거?
1: 많은 이제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0: 네.
1: 사실 이제 대부분 고양이들은 평범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데
0: 네.
1: 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이제 설사를 일으키거나 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낫는 흔한 바이러스인데 얘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망을
0: 하게 되는 거예요?
1: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무서운 복막염 바이러스로 이제 진화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밖에서 복막염 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던 이미 있던 그
1: 그쵸.
0: 순환 바이러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무서운 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같은 것들이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코 점막에다가 백신을 넣어서
0: 네.
1: 이렇게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돌연변이를 막기는 사실 어렵죠.
0: 그러니까
1: 보통 일반적인 백신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몸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방어하는 그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몸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리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 돌연변이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겠어요? 솔직히.
0: 그리고 뭐 수많은 고양이가 일단 그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백신의 효용성 이런 게 떨어질 그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단 문제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런 그 돌연변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교차 면역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해요.
0: 그리고 그래서 권장되지 않나 보죠.
1: 그렇죠. 데이터상으로도 좀 이런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으니까 권장하지 않는 거죠.
0: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마 집사님들은 아, 참 허망하다.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예방 백신도 효과가 없고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100%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0: 너무한데?
1: 그래서 예전에는 100% 이제 거의 죽으니까
0: 네.
1: 사실 이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이런 백신들도 맞추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FIP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와서 생각보다 치료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거의 이제 한 80, 90% 정도는 이제 완치할 수 있는.
0: 와, 그러면 엄청나게 그 완치율이 높은 건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백신이 물론 이제 100%는 아니어서 치료율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전에 살릴 수 없었던 아이들을 100에 80마리 정도는 살릴 수 있으니까 백신을 하는 의미가 없죠.
0: 그래도 뭐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다행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백신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최신 지경까지 담백하게 다뤄봤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 이런 것도 알아봤고, 왜 외국 기준이랑 다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생소했지만 고양이 백신 관련해서도 오늘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저도 사실 이제 강아지 백신은 이제 많이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어서 좀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곰팡이 백신, 고양이 곰팡이 백신이나 전염성 복막염 백신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을 때 치료 부분에서 이제 써볼 만하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0: 그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방송을 같이 들은 보호자님들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쓸데없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쓸 신잡이라고 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1: 맞아요.
0: 그죠? 쓸만한 그런 정보들 전해드렸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와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지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또 어떤 주제로 궁금해하실지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1: 네, 좋습니다.
0: 그럼 인사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1: 다시
0: 만나요.
1: 만나요.
0: 안녕!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6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름이 빠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슬슬 잘 안 맞기 시작하면서 습도가 오락가락 제멋대로네요. 올해는 우기가 작년보다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비오는 날씨를 대비하여 우산과 장화를 구비하고 제습기 가동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습도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습습함의 정도를 넘어서면 몸이 온몸에서 사이렌을 켜요. 말도 안 되게 온몸에서 끈적이면서 땀이 나는데요. 이게 이상 증상이 아니라 원래 땀이 많은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분들이 걱정해 주실 때가 많아요. 보통 강의 현장에는 강사 자리에 에어컨이 잘 안 와서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강의실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열내면서 말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앉아서 수업 듣는 분들께는 찬바람이 내리꽂혀서 강의실 온도는 점점 높게 설정되곤 하죠. 저는 그래서 여름엔 목에 늘 장착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목선풍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목선풍기는 대부분 다 찾아봤을 거예요. 요즘 좋은 아이템들이 또 새롭게 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 전체에 바람이 느껴지는 전체 패닝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목덜미 부분에 쿨링 기능이 전체적으로 탑재된 아이들도 있어요. 현재 저는 목선풍기 3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 개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새로운 선풍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곡, 비 오는 날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곡을 들려드릴게요. 한껏 말랑말랑한 센티멘탈 무드를 음미할 수 있는 곡입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핑크 같이 듣고 올게요.

0: 오, 이 곡이 참 좋죠. 라디오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라이브 투어스라는 밴드는 이름부터 포부가 남달라 보이죠. 언젠가는 자신들이 새로운 장르가 될 거라는 야망을 가진 밴드입니다. 2019년 결성한 인디밴드인데요. 곡들이 다 좋더라고요. 관심 가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재방송에는 게스트분이 와주십니다. 오늘은 유독 내적 친밀감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 멀리 인천에 살고 있는 이분을 찾아서 오늘은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저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SOS를 치게 되는 분인데요. 특히 미디어 트렌드나 최신 미디어 기술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분이 저보다 좀더 많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방송해주실 경인지역 미디어 교육자 안나영 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나영입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요. 대략 20년 정도 교육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 교육 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AI 강좌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근황 토크를 잠깐 할까 합니다. 선생님, 제 방송 요즘에도 좀 들어보셨어요?
1: 네. 최근,
0: 진짜?
1: 네, 매번, 업데이트된 날짜 맞춰서 바로 팔로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참참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0: 네. 아, 요새 좀 제가 방송 소재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도움을 받았죠. 제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디어 교육을 아, 그만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엄청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긴 시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저도 그렇고 나영쌤도 그렇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보통은 주변에서 아, 이 사람,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 이러면서 알아주기도 하고 이 노동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몸값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어째 일이 좀더 줄어들면서 그런 대우들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영쌤은 이제 올해 5월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교육 현장이나 개인적인 변화 또는 그 밖의 다양한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미디어 교육 사업이라는 것도 보통 빠르다고 해도 한 3월에 시작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선거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죠?
0: 맞아요.
1: 예산이 지출 계획이 선거 맞춰가지고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4월에나 기획 요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5월, 6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 생활이라는 것이 12개월 지속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은 1분기 지나고 나서나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생계비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뭔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제 공부도 하고, 기획하고, 실현해 볼수 있다라는 이 안정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음 단계를 연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미디어 교육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서 이제 지금처럼 할수 있는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이 진행하셨던 그 리터러시 연구 자료를 보거나 업데이트된 툴, 이런 장비 테스트 구동해 보면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0: 다들 힘든 시기였네요. 진짜 여기 전라도 지역만 저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죠? 확실히 선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만큼 나영쌤이 이제 연차가 많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점점 이런 현장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몇년 전부터 느끼면서 이 미디어 교육의 현장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의들은 점점 짧아지고 이제 뭐 참여자들의 성향도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기획자나 정말 이제 교육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이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그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는 단위의 가짓수는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원래 하던 기관인 미디어 센터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 기관이나 평생교육 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등등등 요즘은 정말 안 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의 입맛별로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변형해서 수행하는 게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처럼 장비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 공간, 장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제 요구만 잔뜩 많은, 네,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현장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나영쌤이 계신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컨셉의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센터보다 훨씬 더 최신 사양의 어떤 장비들을 갖춘 공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경험하신 현장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가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게 결과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구성도 오신 분들의 어떤 자율에 맡긴 창작보다는 예, 해당 기관의 그 운영 목적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0: 그렇죠.
1: 예,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이제 참여자분들은 주관 기관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러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가까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고 또 그걸 잘 완성을 하려면 예, 어떤 기능에 대한 기초 학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살펴만 보다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공으로 이제 빗대 보자면 이제 기관에서는 또뭐 공연장용 단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하는 건데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망치랑 톱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부분이라면 미디어 혹은 AI를 특화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중요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제반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더 모여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기관들의 교육 이해도 뭐 경험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쌤이 가끔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만큼 이렇게 터무니없이 과한 걸 요구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아니면 이 주변 기관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거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주 어렵진 않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확실히 굉장한 확장기인 것 같은데, 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인들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최신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나영 쌤이 우리 가장 요새 핫한 AI 교육을 제가 알기론 제 주변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너무 자주 AI 웹사이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떠세요?
1: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이게 혼돈의 도가니탕이 예, 뭐 여전히 빠글빠글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AI 분야는 계속 새로운 게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기존 것들도 업데이트가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뭐저 같은 경우 심지어는 이 지난주 강의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기능들이 바로 그 다음 샷이 바뀌어가지고 이 참여자분들이 도저히 이제 쓸수 없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교육 진행을 할 때는 꼭 전날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날 현장에서도 그대로 운영이 될수 있을지 하나 좀 다시 점검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뭐 사실 그 변화 내용, 뭐 아이콘의 위치, 뭐 시스템 접근 권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변화 내용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다가 변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0: 맞아.
1: 문제는 그 입문 과정의 참여자분들에게는 그
0: 어려운
1: 아이콘,
0: 거지.
1: 그쵸, 위치 하나 변하는 게 너무 큰 변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 현재 화면에 어떤 기능을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전반의 서비스 세계, 서비스 체계, 그리고 운영 방식, 그 흐름을 반복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바뀌더라도, 아, 이게 지금 어떤 단계지라면서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게, 또 거기 맞춰서 좀 적응을 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 쌤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이랑 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제 미디어 교육을 잘 모르는 기관들에서는 어떤 완성형인 무언가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또 이게 일맥상통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영 쌤이 하시는 기술 교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술 강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보자면, 이렇게 냅다 어떤 스킬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막 레퍼런스 영상들도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작품을 실습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실습 파일 풀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기간이 짧거나,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미디어 센터 등등등 어쨌든 기관과 교육을 한다는 건 공공 영역에서 하는 교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기술을 활용할 때뭘 조심해야 되고 시민 제작자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선 잘 없는데 나영쌤 기술 교육에는 꼭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현장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강의나 제작 중심 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나영쌤 교육이 저는 뭐 선호도를 떠나서 되게 필요하고,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말랐던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일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술 제작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습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들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 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는 이제 선생님만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을까요?
1: 뭐,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 기술들이, 그러니까 뭘 향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부터 계속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왔던 건, 그러니까 한참 유튜브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미디어 교육 기관들이 그 콘텐츠의 양적 공급에 대한 수요는 잘 부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떤 태도? 혹은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게 유튜브가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력, 혐오, 뭐 이런
0: 맞아.
1: 것들을 대대적으로 양산하는 문제적인 이 플랫폼이 된 데에는 사실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해왔던 기관들이 이 리터러시 교육에 좀더 힘쓰지 못했던 것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기능 하나를 좀 놓치고 갔다, 뭐 혹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AI는 유튜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도구처럼 보이죠.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근데 이게 문제는 유튜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희토류, 뭐 전기, 냉각수, 뭐 이런 자연 자원들도 거의 규제 없이 이렇게 쏙쏙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용자들이 좀더 이렇게 정신줄을 단단히 붙들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다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 때문에 그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미 해야 할까에 대한 방법을 또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 리터러시의 거대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디지털 시민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접하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환경과 이런 자원들에 대한 책임감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제 그걸 우리는 아이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죠. 교육 안에서. 어른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성인들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학기술부 쪽에서 나온 어떤 그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에는 완전 이런 접근성이 부족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초창기 미디어 교육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에서의 어떤 역할은 이런 리터러시를 전 세대에 걸쳐서 좀 고민하고 수행할 수 있게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황 토크지만 굉장히 질문이 어려웠죠, 선생님.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구랑 하겠습니까? 네, 나영 쌤 오신 김에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음악 듣고 쉬었다 올게요. 요거 나영 쌤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어떤 곡일지, 왜 추천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Kiss of Life의 Who is She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아, 이 멋진 멤버들이 아주 그냥 멋지고 뽀뽀면서 이렇게 무대를 채워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음이 쩌렁쩌렁한 노래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제 목소리를 한번 다듬어가는 이 트레이닝 송으로다가 한번 열심히 따라 불러볼 수 있는 엄청 좋은 곡이다. 근데 안무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즐겨 듣고 있어요.
0: 네, 키스 오브 라이프가 아이돌이죠.
1: 네, 4인조 여성 걸그룹이에요.
0: 네.
1: 멋집니다.
0: 네, 제가 가끔씩 나영 쌤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돌 업그레이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신 아이돌 음악들을 좀 들으면서 아 얘네들이 누구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듯이 배우는데, 왜냐면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5, 6학년 만나면 아이돌을 모르면 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매번 업데이트를 받는데요. 제가 몰라요 여기 이 그룹.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룹명이 후이즈시인가, 키스 오브 라이프인가. 네, 그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이즈시 듣고 올게요.

0: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추천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나영쌤과 함께 정한 주제입니다. 이제 방송한 시간이 제가 제법 됐거든요.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어느덧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는 좀, 다 꺼내서 쓴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제 나영쌤 만난 김에 이야기하던 차에 이제 나영쌤께서 아, 우리 맨날 교육하면 맨날 마지막 날뭐 추천 사이트나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걸 수강생들한테 훅 던지고 나오거나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꼭 말해주고 싶어서 랩하듯이 설명하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메인 주제로 다뤄보면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컨텐츠로 역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의 방송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 아이디어와 시간과 목소리까지 할애해준 안나영쌤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치킨 사주기로 하셨어요?
0: 네, 여기 전라도에 유명한 깨통닭집이 있거든요. 그게 인천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녹음이 끝나고 점심 메뉴로 치킨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1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방송, 6월의 방송이 되고요. 2부는 7월의 방송이 됩니다. 6월 방송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7월 방송도 잊지 말고 꼭 찾아서 들어주세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는 미디어 교육자와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다뤄볼 건데요. 선생님, 이 확장 프로그램이란 게 뭔가요?
1: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쓰시잖아요.
0: 네.
1: 이를테면 기차표 예매하려고 뭐 코레일 톡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편집을 위해서 뭐 캡컷이나 비타 같은 앱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띄워줄 수 있는 뭐그 부수적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보게 될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건, 웹브라우저 크롬 많이 쓰시죠? 보통 뭐 네이버나
0: 네.
1: 구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실행하게 되는 그 중간 다리격의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이 구글이 개발한 크롬이란 이름의 웹브라우저 안에는, 스마트폰 앱 같은 그런 부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앱이라 표현한 만큼 정말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만한 앱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것이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안전한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확장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료 웹사이트를 활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광고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보여주기 싫은 되게 불편한 이미지들이 포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게임 광고라든지 뭐 이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상상이 되실 건데요. 이런 광고들을 안볼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하게 될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자 여러분들 수업 현장에서 시연할 때나 이제 뭔가 웹사이트를 같이 보는 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용 팁에 대해서 안나영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뭐 특정한 그 앱을 설명해 주시면서 기능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자, 우선은 그 애드블락이라는 일종의 세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는 사용자의 연령대, 사용 목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눈 뜨고 못볼 만한 광고들이 수시로 팝업이 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세팅 혹은 시스템은 이제 애드블락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크롬에 무료로 붙여서 쓸수 있는 애드가드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에드가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유료이기도 하죠. 한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 이 에드가드를 1단계 정도만 실행을 하더라도, 2단계부터는 유료거든요. 예, 1단계까지만 설치하고 실행을 하더라도, 꽤 괜찮은 기능들을, 성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0: 이 에드가드랑 비슷한 다른 앱들도 있죠, 선생님.
1: 너무 많은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유료화 돼 있고, 무료로 쓰는 데 있어서는 차단시킬 수 있는 그 광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좀 테스트해 봤을 때, 이 에드가드를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심어가지고 그 안에 1단계 정도만 실행을 하더라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도해 볼 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소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온라인 포토샵이라 말할 수 있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 화면 오른쪽에 거대한 배너들이 계속 팝업이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에드가드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그 배너들을 싹 가려주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트 운영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팝업되는 광고들이 이 사용자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좀 문제적이죠.
0: 성인용이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불쾌한 경우들도 있고, 특히 여성의 신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누가 봐도 유사 포르노에 가까운 이미지들인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사이트들도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1: 맞습니다. 해서 제가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라는 것, 그 접근 문턱이 낮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비용이 많지 않은 현장에서 특정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하필 그 현장 참여자들과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광고들을 봐야 한다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 제약적이지만 한번 쓸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이 정도 좀 참고 자료로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도 미디어 교육자지만 사실 이런 최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영쌤한테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이트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번역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두 가지를 소개해 볼 건데요. AI를 쓰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한 프롬프트를 위해서 한국어 말고 영어로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면 좋은 자동 번역기 하나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그 다른 언어로 된 영상들인데 번역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또는 유튜브 자동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실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번역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에 활용 가능한 번역기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영어를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읽는 건 어찌어찌 해요. 이게 후리토킹이 안 되는 비극이 좀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영어권 사이트에 또 영어 문장, 혹은 외국어 문장들을 구사해야 할때참 난감한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용 중인 사이트 옆에 혹은 뒷창에다가 또 다른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해두고 그두 개의 화면을 계속 전환해가면서 이 외국어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사실 컸었거든요.
0: 맞아요. 웹브라우저 여러 개 여는 것좀 스트레스예요, 저도.
1: 그죠? 모니터 또 작은 거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크롬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심는 데 있어서 디벨. 이 디벨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이 디벨은 그냥 유료 웹사이트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논문들까지도 아주 높은 싱크로율로 번역을 해대는 그 고기능 유료 번역 웹사이트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이 디벨이라는 회사 사이트가 크롬용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크롬에다가 설치하고 쓰시면 되는데요.
0: 그 지점이 너무 좋아요. 회원 가입 안 해도 되는 게.
1: 예,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 없어요. 게다가 확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한국어로 적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크롬 웹브라우저 오른쪽에다가 그 간이 창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있어요. 이제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 그거 펴는 것도 웹브라우저 화면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이제 설정 기능에 보면 요거를 마우스 포인터 혹은 문장을 쓰는 그 작성 칸에 아이콘으로 압축해 보여주겠다라는 설정 값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영어 사이트에서 보는 글들 클릭 드래그해서 그 옆에 딱 팝업되는 디벨 아이콘을 누르면 그 영어 문장이 바로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돼서 보여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역시나 장문이죠. 역시나 프롬프트에다가 필요로 한 한글 문장들을 적어요. 그리고 앞서서 디벨 아이콘을 계속 팝업시키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한글 문장 쓰시고 난후그 문장 끝에 보이는 그 디벨 아이콘을 딸깍 클릭하시면 방금 썼던 문장이 바로 영문화됩니다.
0: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고 완전 실시간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속도. 그래서 이거 혹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펠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DEEPL이죠. 네,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 이 검색을 어디서 하느냐 그 위치를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못했어요.
0: 네, 맞네요.
1: 자, 네이버에 가셔서 크롬 웹스토어, 앱스토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다 쓰는 거니까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야말로 크롬용 어플리케이션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스펠링 검색하시면 디벨 자동 번역기라고 목록 뜨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그냥 설치 버튼 한번 눌러서 즉각 설치. 설치하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아요. 설치하셔서 로그인 하실 필요 없고 그 안에 설정값 클릭 두 개만 활성화하시면 그냥 내가 보고 쓰는 웹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바로 영문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AI 번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도 꽤 높아요.
1: 디벨이 성능이 좋아요.
0: 맞아요.
1: 예.
0: 우리 보통 자동으로 크롬 안에 있는 언어 번역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되게 거칠게 그냥 번역이 될 때가 많은데, 디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맥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자동 번역 안 쓰고, 유튜브에서도 자동 번역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이제 정확한 외국어 번역을 제공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랭귀지 리액터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혹시 그 테드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0: 네, 강의하는
1: 네, 맞습니다.
0: 곳이죠.
1: 그전 세계 유명 명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컨텐츠들을 뭐 10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고효율 강의 컨텐츠 사이트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은
0: 네.
1: 방송이죠. 그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한글 번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것들을 한글 번역으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많이 듣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랭귀지 리액터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랭귀지 리액터를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같은 데를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영상을 클릭해 감상을 시작하면 그 영상 안에서 출력되고 있는 영문들이 자막으로 바로 팝업이 돼요. 그게 단순히 영어 말을 한국어로 자막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영어로다가도 이중에 출력해서 자막으로 제공을 해요. 그렇다 보면, 아, 이게 한국어 표현이 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였구나라고 원문과 그 결과를 비교해가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0: 영어 문장 학습이 되겠네요.
1: 그래서 학습용으로 많이 써요. 제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걸 활용을 하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저 화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굳이 번거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0: 교육은 아니지요.
1: 일단은 전제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요거는 좀 전제라는 건 잘라야 되겠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번역은 그냥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 중심으로다가 아주 좀 거칠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바로바로 번역돼서 보일지언정 그렇게 제공된 문장의 연결성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죠. 근데 랭귀지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서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것들 잠깐 일시정지해서 원한다면 화면 오른쪽에 랭귀지 리액터가 번역해서 보여준 그 문장들을 스크립트 화면으로도 띄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 스크립트 화면 안에 원어와 한국어의 그 비교 문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간 더 알아보고 싶다 싶은 그 단어들 위에다 그냥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단어들의 뜻이 또 바로바로 팝업이 되기도 해요. 그야말로 내용 이해에 더해서 이 문장, 그러니까 어학 학습을 위한 기능들로다가 이 프로그램이 재편이 되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할 때, 그리고 그 원작자의 제작 의도를 조금 더 가까이 전해 듣고자 할때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 청소년이나 어린이 교육에 그 영어 원문이 들어가 있는 영상 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번역된 자료들이 많은데, 진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어떤 귀한 자료들을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건 포기하죠. 네. 근데 어설프게 번역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거 말고 대체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랭귀지 리액터가 있으면 교육할 때 교육자료 번역하는 것을 별로 갈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자분들에게는 좀더 유용하게 교육 자료를 색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활용 자료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0: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좀 쉬었다 올까요? 이것도 안나영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다 아이돌 곡이네요. 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라는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일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알게 된 정보인데요. 이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분들께 좀더 유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기획안처럼 이렇게 일정한 양식을 이제 보통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걸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걸 파일로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헐적으로 생기죠. 그리고 파일로 이걸 작성하는 게 훨씬 편안한 참여자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유하기가 난감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디어 센터 편집 전용 컴퓨터 들어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한글 자체가 아예 깔려있지 않거나, 뭐 뷰어 정도로만 열리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나영쌤한테 미리 설명드렸는데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RHWP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HWP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의 약자,
0: 네.
1: 한글 문서 꼬린말에 붙는 그 확장자명이기도 하죠. 그 앞에 R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크롬 웹 스토어에서 RHWP라고 검색하시면 이 프로그램 쉽게 찾아서 설치 가능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글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실습용 컴퓨터들에서 이것들 작성이 안 되는 문제, 웹 브라우저 안에서 이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장점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맥, 혹은 리눅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OS 환경에서도 이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쓸수 있다라는 것. 네, 그
0: 너무
1: 장점이
0: 좋은데요? 어.
1: 특히나 맥 쓰시는 분들은 이 한글
0: 맞아요.
1: 스트레스 많이
0: 많이
1: 받으시잖아요.
0: 받죠.
1: 네, 그것 때문에 윈도우 막 멀티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그런 세팅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환호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회원 가입과 로그인 필요 없다라는 거.
0: 그거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
1: 예. 그리고 요게
0: 이게 누구나 갖다 쓸수 있는, 기관도 갖다 쓸수 있는, 오픈소스인
1: 네, 맞아요. 오픈
0: 거죠? 네.
1: 소스예요. 지금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어쨌든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이것도 누군가에게 문턱 없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다가 무료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0: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되는 공간에서도 이걸 써도 되는 거죠. 보통 오픈소스가 아닌 프로그램들은 다 기업형으로 결제를 해서 번외로 가격을 더 주고 써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소프트웨어 환경이. 네, 그렇다 보니까 오픈소스인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궁금한 게, 이게 한글 파일만 있나요?
1: 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 HWP 확장자의 파일만 열고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구나. 그러면 뭐 최신 버전의 한글이든 오래전 버전의 한글이든 그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면 다 열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렇게 안나영 선생님과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보 중에서 마지막에 알려주신 RHWP. 네, 이게 제일 유용하게,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1: 그런데 이거 교육 현장에서 쓰실 때한
0: 네.
1: 가지 좀 참고해 주실 것은 있어요. 어쨌든 안에 표는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0: 네.
1: 조금 이제 복잡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경우 혹은 좀 묵직한 삽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가끔씩 깨져요. 근데 그렇게 깨지는 이미지들, 깨질 거라고 예상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염두해서 여기서 못 보지만 다른 데서도 볼수 있도록 하는 링크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네, 1부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사실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자주 이제 조회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정말 부지런하게 탐색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내는 나영쌤만의 정보 수집 루틴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요새는 검색 기능들 워낙 탁월한 것 같아요.
0: 제가 없애고 못하는 거예요?
1: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0: 네.
1: 뭔가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저희는 AI 교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영상, 팟캐스트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를 활용을 하다 보니 만약에 AI의 어떤 현장에서 뭐가 좀 막힘 혹은 실습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그것들을 다른 미디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결합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0: 확신해서 출발하는 거로구나.
1: 이 답답.

0: 처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앱들과 또 연동해서 무슨 업무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같이 링크되어 보이는 그렇게 편집된 것들이 저는 도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당연히 검색이 되는데 그런 데는 세부 메뉴들을 몇개 소개하는 걸로 그냥 갈무리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1: 맞아요.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0: 예.
1: 필요한 건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정보인데, 네,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0: 근데 출판물들은 이게 누군가에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때문에 그 안에 기능들이 아주 꼼꼼하게 확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시 사례들 그리고 연결 사례들까지도 같이 묶여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1: 기술 기능서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몰랐어요.
0: 예, 저 도서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결론은 책인가요?
0: 아, 근데 책도 책이지만 책의 또 단점은 그게 과거형이라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시의성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도서가 주는 정제된 어떤 정보 플러스 나영쌤의 그 시의성을 따라잡고자 하는 테스트 이 노력이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오늘 그 챗봇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얘가 무슨 기능 제공한다고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데 막상 접속하고 실행해 보면 그 기능의 유료화 혹은
1: 그렇죠.
0: 예 변화 아예 없어진 경우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들으시는 이 교육자분들은 꼭 시간 내셔가지고 미리미리 테스트하시는 것, 또 교육 전날에 예상만큼 구동이 되는가, 이 이중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업에서 당황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한번 가지면 이제 진땀을 쭉 빼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지런하게 전날 테스트하는 거죠. 당일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고, AI 때문에.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영쌤과 함께하는 정보 제공의 이런 토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음 방송 7월 방송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제 음악이라든지 사운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어디서 좀 유용하게 다운로드 할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것 같아요. 네, 그 내용 기대해 주시고 6월 방송 마지막 곡 띄워 드립니다. 모트의 Don't Run Away입니다. 자, 노래 제목은 저의 이 강력한 바람을 담고 있거든요. 네, 다른 방송으로 Runaway No No. 네, 도망가지 마시고 7월에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기획 안나영, 경희령, 장비 지원의 안나영, 대본 녹음 편집의 달샘, 경희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던 시간이 어느새 아직도 화나게 하고 놀라게 될 만큼 늦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하늘은 밝고 저녁 산책을 나서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이제 정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미국의 작가 제니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 올여름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쁜 일, 설레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반가운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올여름 전주의 골목과 광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는 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시작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존 177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여름 하나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 누군가를 만나 설레었던 순간, 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평온한 여름까지 뭐 다양한 그런 여름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가 길어진 저녁 그리고 약간 선선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작가 제니한이 했던 이야기,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입니다. 이런 것처럼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들, 문득 미소 짓게 됐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많은 일들이 또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도 여러분들의 일상 곁에서 여러분들의 전주의 다양한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올여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네, 페퍼톤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방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완주에서 열리는 옥상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증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게임과 도박의 경계, 그리고 부모의 실제 대응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일학 디지털 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보호자와 지도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참여를 위한 줌 링크가 개별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 227-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 이음 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의 대표 세시풍속축제인 2026 전주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에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최근 새롭게 단장을 마친 덕진공원을 무대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감기, 수리치 떡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 예술과 문화 공연이 이어지면서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고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 에세이.

네, 옥상 달빛 에세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기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에 위치한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고요.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술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잡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게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행사장에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5집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0: 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름밤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 한편 아닐까 싶은데요. 완주에서는 초여름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디어 센터 옥상에서 밤새 영화를 감상하는 옥상 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 올해로 네 번째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미디어 센터 안충환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신의 옥상 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이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별빵장은 다음 주 19일이죠.
0: 네네.
1: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리는 무박이 옥상 영화제입니다.
0: 네네.
1: 이게 저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영화 감상 동아리 고시네라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게 그분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독립 영화 상영회입니다.
0: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시네라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하신 그런 영화제인 거네요.
1: 네네, 저기 상영작 선정부터 다 했으니까요. 운영까지. 그날
0: 네네.
1: 당일 운영까지, 행사 진행까지 다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올해로 벌써 사회째를 맞았어요.
1: 네.
0: 이런 별밤 극장을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와 취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네. 저희 영화 감상 동아리 분들이,
0: 네네.
1: 이게 몇년전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모여서 그 이야기꽃을 피우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영화만 원 없이 보면
0: 네네.
1: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0: 네네.
1: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이제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운전한 본인 자신으로 말이죠.
0: 네네.
1: 예.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들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게 된게이 별빵극장이고요.
0: 네네.
1: 첫 해에는 진짜 밤이슬 맞아가면서 새벽 5시까지 영화만
0: 오.
1: 봤던 것 같아요. 뭐 10시간 동안.
0: 네네.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실은 진심을 담았던 그런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1: 네네. 다들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기가 좀 조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늦가을에 열렸던 것이었는데, 초여름으로 이렇게 시간을 옮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네. 원래 11월 한 초중순쯤에 했었는데요,
0: 네네.
1: 계속. 아, 진짜 춥더라고요. 너무
0: 그렇죠.
1: 추웠어요.
0: 네네.
1: 그리고 밤새 이슬도 맞고, 소리도 내리고,
0: 그래.
1: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진행을 했는데도,
0: 네.
1: 추워서, 저는 여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11월 달에 이 별빵극장이 끝나면은, 그
0: 네네.
1: 다음 달인 12월 달에 농한기영화제라고 있어요.
0: 네네.
1: 이 농한기 영화제도 독립영화 대급 상영이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이제 프로그램을 좀 분산시켜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 올해는 이제 그좀 따뜻한 초여름밤의 낭만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0: 네네. 네네. 이게 여름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밤 하면 뭔가 그런 분위기하고 딱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여름밤에 뭘 하면
1: 네.
0: 옥수수나 이런 먹을 것 이런 게좀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시나요?
1: 각자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0: 아,
1: 저희는 이제 이게 밤에 출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첫 해부터 라면을 좀그 준비해서 드실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중간에 라면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컵라면
0: 네네.
1: 끓여가지고 먹고, 그런 시간도 있고, 간단한 다과 정도? 근데 아마도 드실 것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0: 네,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한 것도 더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네네.
0: 영화가 요즘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문화인데, 실은 영화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이, 물론이죠.
0: 네네.
1: 뭐, 그, 저기, 같이 보는 영화의 즐거움은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영화 두편 그리고 여러 단편들이 상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관객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네. 그, 뭐, 유재욱 감독의 사냥들이나 이재원 감독의 미미공주와 남근킹, 뭐, 같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게, 그 짧은 애니메이션부터 극영화까지, 그리고 드라마부터 블랙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0: 네네.
1: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어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정도로 다 흥미로운 작품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가족들이 뭐 같이 와서 그볼수 있었겠네요.
1: 그럼요. 이게 다 이제 거의 전체 관람가여서요.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1: 네.
0: 뭐, 이 영화가 역시 뭐 별빵극장에서 그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제이잖아요.
1: 네네.
0: 이런 별빵극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그 격식 없이 진행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뭐 정말 계속 영화만 보거든요. 끝날
0: 아,
1: 때까지. 그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텐트 치고도 보고 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0: 아, 그렇죠. 좋네요. 네.
1: 네네네. 그리고 장소가 옥상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야외 상영의 낭만도 좀 즐길 수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옥상이라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저희 센터 옥상에서 조금 일찍 오시면 그 망견강의 노을도 보실 수 있고요.
0: 예.
1: 뭐 저녁에는 별을 보실 수 있겠죠?
0: 아,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별이 보이기도
1: 네,
0: 하고요.
1: 그렇죠.
0: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 그 옥상인 거죠?
1: 네, 센터 옥상입니다.
0: 네네. 그 가족 단위의 그 프로그램인데 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0: 어떻게
1: 네네.
0: 네네. 어떤 것도 있죠?
1: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0: 네네.
1: 그, 저희가, 그, 왜, 그,
0: 뭐 놀이방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1: 네네네,
0: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0: 네네
1: 그
0: 그렇죠.
1: 어린 자녀가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고,
0: 맞습니다.
1: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해마다 이 행사를 할 때, 놀이방에 이제 돌봄 선생님을 좀 배치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저희 실내에 있는 상영 공간도 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별도로 준비를 해서
0: 네네.
1: 옥상에서는 온전하게 이제 어른들만 물론 이제 전 연령대가 볼수 있는 영화긴 한데
0: 네네.
1: 그래도 어른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뭐좀 편하게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한창 어린 아이를 육아할 때는 아 이렇게 누가 좀 아이들 좀 맡겨주면 영화도 한편 보고 싶다
1: 맞습니다.
0: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이 완주 미디어 센터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1: 네네.
0: 별빵극장 같은 행사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1: 아, 네, 뭐 이게 그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0: 네네.
1: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0: 네네.
1: 주민들의 어떤 창의성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행사인데, 그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왜그제 공동체의 유대감도 좀 회복을 하고
0: 네네.
1: 그 주민 주도의 문화 자치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빵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0: 네네.
1: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그 마을의 활력도 좀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잔치 되기를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 별밤극장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1: 네네.
0: 네네네. 이 별밤극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죠.
1: 아, 네네. 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야외에서 좀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아직은 조금 쌀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옷이나 뭐
0: 네네.
1: 얇은 담요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개인 텀블러 같은 것들 좀 갖고 오시면은 환경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다른 분과 좀 나눠 드실 수 있는 좀
1: 네네,
0: 음식도
1: 간식
0: 갖고,
1: 같은 거.
0: 네. 갖고 오시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행사가 아무래도 새벽 기도나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
0: 네네.
1: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것
0: 미리
1: 같아요.
0: 뭐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0: 아, 그러면 19일 날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1: 저희가 8시부터 상영을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네, 아마도 이제 해가 이제 막 지는 시간이 그때쯤이라 그래서 8시 상영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전에 19일 날, 금요일 날, 저녁
1: 네네.
0: 8시이니까 뭐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좋은 자리
1: 네네.
0: 찾기 위해서 또 일찍 또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완주미디어센터 안중환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옥상영화제 고시인의 별밤극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네, 케이팝 데모 헌터스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옥상 영화제 다음 금요일 날 열리니까요. 가셔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정겨운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음식, 한옥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전주 한옥마을 트레디 라운지에서 전주 심야 극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도 심야 극장이 운영되네요. 전주 심야 극장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체험형 콘텐츠로요. 한옥 공간을 캠핑장 분위기로 꾸민 상영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매월 상영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월 상영작은 금요일에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토요일에는 축구 선수 펠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펠레 버스 오브 레전드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당 36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음식 패키지가 포함된 관람권은 온라인 플랫폼 마이 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영화 관람만 가능합니다. 또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 아프리카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아프리카 영화제가 오는 14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전주 영화제작소 4층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영화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문화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부산과 서울을 거쳐 전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 상영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음악과 도시, 청춘, 가족,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회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1일 금요일에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가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이티 포포는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3일에는 토요일에는요. 영화 카탄가 전갈들의 춤 상영 후에 조원희 영화 감독과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가 참여하는 시네 토크도 마련됩니다. 관람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 영화 제작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이 여름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고요. 영화는 뭐 단순히 오락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아프리카 영화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무더위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덥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다양한 일들은 그 여름에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고 좀 좋은 음악 한 곡, 영화 한 편,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여름의 시작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만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이 끝난 뒤에도 그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상한 계절의 한여름의 포도농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 6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순국 영령도 떠올리면서 네, 좋은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은 시벨리우스의 예, 핀란디아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핀란디아는 시벨리우스의 대표곡이죠.

네, 첫 곡으로 장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듣고 오셨습니다. 웅장하죠? 네, 이 곡은 1899년에 작곡된 관현악곡입니다. 1900년에 개정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장르는 이제 교향시라고 심포닉 포임이라고 나눠진다고 해요. 네, 핀란드 민족주의와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도입부에 들으면은 이거 조스 음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당시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언론 탄압과 러시아화 하는 정책이 아주 강해지던 시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은 사실상 음악으로 된 저항 선언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네, 핀란디아 찬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핀란디아 힘이라고 불리는데 핀란드에서는 거의 제2의 국가처럼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가사도 붙여지고 많이 그랬죠. 저희도 한글로 된 가사도 배웠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핀란디아 시벨리우스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역시 시벨리우스 곡인데요. 시벨리우스의 심포니 2번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902년에 완성된 작품인데 흔히 북유럽 낭만주의의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시벨리우스의 작품 중에 또 가장 대중적이고 잘 아는 그러한 곡이어서 오늘 핀란디아를 들은 김에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려고 합니다. 이 곡이 이제 핀란드 국민적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마지막 사악장의 이런 폭발적인 상승감 때문에 흔히 승리의 교향곡 또는 독립의 교향곡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다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 4악장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악장 비바치시모 그리고 4악장 피날레 그렇게 이제 듣는데 이 두 악장만 들어도 시간이 이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일부를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같이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곡이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 시베리우스의 핀란디아 그리고 교향곡 2번을 듣고 오셨다면 이제 2부에서는 팝송을 몇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6월을 맞이해서 호곡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친구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지금 이 세계를 보면서 친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부의 첫 곡은 디원 워윅과 친구들이 부른 That's What Friends Are For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니온 워윅과 친구들이 부른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부른 먼저 하모니카를 처음에 정말 잘 부른 이분이 스티비 원더시고요. 계속 화음을 넣어주신 분이 엘튼 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노래를 해준 분은 글래디 나이트고요. 네, 이렇게 디원 오익과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으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나 함께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가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퀸이 불러드립니다. You're my best friend.

네. 간만에 프레디 머큐리의 또 음성을 들었네요. 네, 그룹 퀸이 부른 You're My Best Friend였습니다. 네, You Make Me Live. 아, 너는 나를 살게 해줘. 예.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내 옆에 있어줬다는 그런 가사가 중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해 준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네, Four Weddings and a Funeral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 못지않게 유명해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Love is all around입니다. 네. 사랑을 예, 손끝으로도 발끝으로도 느낀다는 가사로 처음 시작하죠. 네. 그룹 wet wet wet. 너무 많이 젖었나 봐요. 네. 세 번 젖어서 wet wet wet이 부르는 네, Love is all around를 다음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곡은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라이브 버전에서는 이 브루스가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공연에 온 분들과 함께 교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도대체 왜 전쟁을 하냐? 네. 전쟁이 뭐에 좋냐고 물어보죠. What it is good for? 예. Absolutely nothing. 예. 당연히 아무데도 좋을 게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가 잘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라이브는 LA 콜로세움에서 1985년에 있었던 공연 실황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브루스 스프링스틴 워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going to be looking at you. And you're going to need a lot of information to know what you're going to want to do. Because in 1985, blind faith in your leaders or in anything will get you killed. Because what I'm talking about here is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우어, 네, 1985년 LA 콜로세움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전쟁이 뭐 어디 쓸모가 있는 전쟁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도 네, 세계 곳곳에서 네,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보면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먼지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 그룹 캔자스가 부르는 네, Dust in the Wind. 네,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죠. 네, 오랜만에 Dust in the Wind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오셨습니다. 이 캔자스는 197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레시브 락의 밴드죠. 이분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그룹의 대표곡이 바로 Dust in the Wind입니다.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네, 우리는 모두 네, 바람 속에 먼지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1977년 앨범 Point of No Return에 수록됐습니다. 근데

with 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곡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헬렌 피셔 연구팀은 사랑에 빠진 지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MRI 장치 안에서 참가자들에게 연인의 사진과 평범한 친구의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며 뇌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인의 사진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뇌의 특정 영역이 마치 불꽃놀이가 터지듯 강렬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행복감과 기대감, 강한 동기부여와 관련된 보상회로가 눈에 띄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역들이 일부 중독성 약물이 자극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도 겹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두고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 달콤한 중독에 빠졌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실제로 도파민 분비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죠. 상대방의 문자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지고 또 답장이 늦어지면 괜시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사랑이 언제나 행복만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 설레어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뇌가 건네는 가장 아름답고 또 특별한 선물인지도 모르겠네요.

박효신의 A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아, 외람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첫 곡도 이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만약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데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집착하게 되었다고도 하죠. 사랑을 원하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 81번째, 81번째 문학편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평생 연구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인문학자인 LA 프롬과 그의 대표 저서인 사랑의 기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되네요. 에리 프롬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며 사랑도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81번째 문학편 에리 프롬의 삶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81번째 문학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힐링 아트 도슨트는 매주 금요일, 네, 그렇죠.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가 본방이고, 매주가 아니고 격주입니다. 격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가 본방이고, 방송을 안 하는 주는 재방이나 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참고해서 꼭 잊지 말고 청취해 주세요. 네. 자, 먼저 1부 들어갈게요. 네. 1부에서는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을 만나보기에 앞서 이 책을 쓴 LA 프롬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의 삶과 생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랑을 연구한 철학자 LA 프롬은 1900년 3월 23일 당시 독일 제국의 도시였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유대인 가정의 외아들로 성장했는데 어린 시절 상당히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하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궁금증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떡잎부터가 남달랐던 거죠. 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당시 프롬은 이제 겨우 10살, 10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총칼을 겨누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아주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프롬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인간은 그토록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집단적인 광기에 휩쓸리는지,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알면서도 선택하는지, 이 질문은 훗날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됩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사랑, 욕망, 인간의 불안, 그리고 인간의 욕망, 그렇죠? 결핍. 프롬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특히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 사회 구조와 인간 행동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인간을 이해하려면 사회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의 대가죠. 지금은 프로이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의식, 억압, 욕망, 그리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이 정신분석학은 프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프로이트가 인간을 본능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프롬은 인간을 관계 중심의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이 생각은 훗날 사랑의 기술의 핵심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치즘이 등장하고 전체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유대인이었던 프롬은 점점 위험을 느낍니다. 결국 독일을 떠나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죠. 그러니까 도망치듯 달아난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이 경험으로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목도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프롬은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권위에 복종하기도 한다고 설파했죠. 이 책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정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저서이기도 합니다. 프롬은 학자로서도 성공했지만 이 개인적인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무려 세 번의 결혼을 했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사랑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연구한 학자였다고 해서 성공적인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리란 법은 없죠, 또. 그렇죠? 정작 자신의 사랑에서는 실패와 갈등, 상실과 외로움, 또 결핍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애를 글로 배웠다면 이런 작품을 못 냈던 거죠. 경험입니다. 무조건 사람은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온 의식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기분 나쁜 경험이라고 해서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네. 죄송해요. 훈계하듯이 또 그래서. 프롬은 사랑을 단순한 낭만적 감정으로 보지 않았고 사랑은 노력이고 훈련이고 또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은 당시 대중들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자꾸 말이 버벅거리죠. 그리고 1956년 마침내 프롬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출간합니다. 원제는 The Art of Loving.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랑하는 예술 뭐 이 정도가 되겠지만 프롬은 사랑을 단순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닌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출간 이후 이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죠. 특히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예술, 아트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음악가가 연습을 하고 화가가 그림을 배우고 목수가 기술을 익히듯 사랑 역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고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잘 우리가 돌아보지 않거든요. 프롬은 평생 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성장과 소비가 중요해지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고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죠. 그가 세상을 떠난 1980년 공교롭게도 80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평범한 일반적인 질문 같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죠. 한 너로 사랑하게 될 거야? 조제즈 사랑.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한노로 사랑하게 될 거야. 저 재즈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2부 이어갈게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1956년에 출간돼서 전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에리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명명하면서 사랑이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활동임을 강력히 어필했죠. 그가 사랑의 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랑의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인 관심, 책임, 지식, 그리고 존중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 사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마음만 네, 찌리리 찌리리 한다고 해서 몽글몽글 한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관심, 케어, 네, 케어입니다. 여기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상대와 그의 삶에 대해 깊은 배려와 끌림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까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막 더 알고 싶고 막 과거를 막 캐내고 싶고 스토커처럼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네, 궁금한 거는 뭐 사실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와 나의 내면의 깊은 공감과 또 연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랑함에 있어 상대를 이해한다고 표현한다면 프롬은 이 이해를 관심이라는 아주 능동적인 태도로 표현한 거죠.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인 거죠. 니즈를 파악하고 싶은. 두 번째 요소는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는 종종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프롬은 사랑의 책임을 준비된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고 이것은 내 뜻이나 판단이 앞서지 않으면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존중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거죠. 책임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행동을 내가 얼마나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하자면 액션, 행동인 거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세상에 고백 없이 이루어진 커플은 사랑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맞나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세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두루두루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열정이죠, 열정. 이제 이 지식은 피상적인 호기심을 넘어 상대방의 성격, 감정, 신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의지. 이 지식에 기반을 둔 사랑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 진정한 신뢰와 안정감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요소는 존중, 리스펙, 리스펙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지식에 기반한 이해에서 시작되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욕심이나 편견으로 왜곡하지 않는 마음, 즉 상대의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사려 깊은 태도에서 나오는 진심인 거죠, 진심. 존중이 커져서 사랑이 깊어지면 존경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 명언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사랑을 관심, 책임, 지식, 존중 이렇게 네 단계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사랑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프롬이 바라본 인간 성장과 사랑의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프롬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눈여겨봅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엄마와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곧 어머니와 자신이 분리됨을 인지하게 되죠. 이 분리 과정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고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원초적으로. 근데 이 경험은 현대인의 사랑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와의 최초 만남에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기억, 원초적인 기억을 가지고 성장하는
셈이니까 그렇겠죠. 이 원시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동화되어 있었지만 문명으로 진입하면서 자연과 분리됨으로써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프롬은 이 문명화 과정을 인간과 자연의 분리로 해석합니다. 이 고립과 무력감은 종종 불안감, 고독감, 또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들에 빠지게 되죠. 술, 마약, 폭력, 그렇죠? 방탕함 이런 행동으로 또 표출되기도 하고요. 잠시 현실을 잊게 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도피처가 될 수는 없죠. 이런 도취가 깨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더 큰 고립감이나 분리감을 느끼고 고립감, 그렇죠? 외로움, 결핍. 그것을 또다시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또 술 먹고 마약하고 뭐 게임 중독,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막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악플 테러를 한다거나 키보드 앞에서만 용감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프롬은 현대인의 심리적 중독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이를 더욱 부추긴다고 분석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공허감을 억누르기 위해 다양한 오락산업과 상품 소비를 부추기고 사람들은 쾌락과 성공, 또 외모 관리 등을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그러니까 증명의 수단으로 이제 삼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꾸 희석되고 사랑받기에 집착하는 이 미성숙한 상태가 팽배해집니다. 에리 프롬은 이 미성숙한 사랑을 신경애적 애증이라고 불렀죠. 신경애적 애증. 이것은 타인에게 복종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는 자신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결정권이나 모험 또한 포기한 채 존재감을 부정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외롭지는 않겠지만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생활 반경도 제한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는 역동적인 그런 힘을 갖습니다. 서로 경계심을 허물고 심리적 방어 기제를 녹이도록 이끌죠. 서로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타인의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특성을 존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한마디로 성숙한 사랑은 나라는 통합성을 지키면서도 너와의 진실한 만남을 형성하는 고도의 테크닉인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인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 그대로 사랑은 기계적 기술이 아닌 삶의 자세이자 성격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죠. 프롬은 특히 순수한 관심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가령 꽃을 사랑한다면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사랑도 세심한 관심과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꽃을 돌보고 배우고 책임지며 존중하지 않으면 이는 곧 소유욕이나 지배욕으로 변질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스토킹 같은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처럼. 아주 위험한 생각. 사랑의 실체는 상대방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왜곡된 거죠.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조우하느냐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평생 훈련하며 다져야 하는 사랑의 기술인 거죠. 그야말로. 에리 프롬의 사랑은 결국 나와 너를 넘어서 인류 모두와 나의 본질을 연결짓는 정신적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디, 이사랑, 콜드플레이, A Sky Full of Stars 두 곡 듣고 올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1번째 문학편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빨리 이어갈게요. 3부에서는 사랑의 기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할 게 더 남았나 하시겠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좋은 건 계속해야 되죠. 브롬은 사랑의 실천을 단순한 감정이나 그러니까 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다고 제가 좀 전에 계속 설파했죠. 네, 기술이라는 말은 다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죠.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그렇고 운동을 배우는 일도 그렇고 또 훌륭한 장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역시 예외가 아니란 거죠.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삶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프롬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정신 집중과 인내 그리고 진정한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또 자극 속에서 살아가죠.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관심은 부족할 때가 많죠. 나한테로 향할 때가 많죠, 관심이. 브롬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누누이 강조해왔던 이야기죠. 1부, 2부에서. 방금 전에 또 언급했듯이 꽃을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숲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 하고 햇빛을 또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쐬어줘야 하고 살펴주어야 하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관계,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와 사랑은 소유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에리 브롬은 사랑에는 책임과 존중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파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의무감이나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삶과 가치관, 성장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응원하는 거, 묵묵히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존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이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랑의 문제는 올바른 대상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에 놓여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해야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언입니다. 그게 명언이에요, 여러분. 아,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이게 연인이 아니든 연인이든 뭐 친구이든 뭐 직장 동료이든 상사이든 그렇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늘 고민합니다. 근데 정작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오류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통해 내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붙잡고 불안해서 상대에게 의존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관계인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 자체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갈등, 이제 분노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언어 폭력, 정서적 폭력, 학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가 성장하길 바라면서 그 성장에 가까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않는 거죠.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브롬은 이것을 능동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관심과 책임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강렬한 어떤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죠. 영화나 드라마 속 사랑은 늘 운명적이고 열정적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변하는 것,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연애 초기에 그 도파민 뿜뿜한 옥시토닌, 그렇죠? 옥시토닌, 도파민 뿜뿜하는 강렬한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약해진 뒤에도, 열정이 사그라진 뒤에도 남아있어요. 불씨처럼. 우리 모닥불 꺼진 뒤에도 그 불씨가 남아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잔잔하게. 관심과 신뢰, 배려와 책임,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존중하는 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충실하려는 과정인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진리인 겁니다, 진리. 사랑은 자기 성장의 근원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사랑은 세계를 대하는 태도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고 세상 전체를 향한 따뜻한 시선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당신은 사랑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죠, 늘.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도 하면서.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법, 경청하는 법, 존중하는 법, 책임지는 법,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련되는 기술인 거죠. 그러면 또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을 극복하는 길 또한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의존이 아니죠. 혼자 설 수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온전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더 좋습니다. 더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찐 사랑이죠. 성숙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다움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일 겁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존중을, 조금 더 많은 사랑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 I just can't stop loving you.
1: I just want to lay next to you for a while. You look so beautiful tonight. Your eyes are so lovely. Your mouth is so sweet.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me. That's because they don't know me at all. I just want to touch you and hold you. I need you. God, I need you. I love you so much.

오늘은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LA 프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기술로 정의하며 우리 삶의 능동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관심에서 시작해 책임과 지식을 쌓고 진정한 존중으로 완성되는 사랑은 누군가를 넘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삼사랑은 미성숙한 욕망과 의존을 넘어 성숙한 존재로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사랑이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가는 기술이니까요. 오늘부터 사랑하기를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 가길 응원합니다. 나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끝곡입니다. BTS Body to Body. I need what you need, Twan. I need what you need.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